네, 9월 22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한웅재 목사의 음성으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예배가는 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 하시면서요. 그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은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9330 우물정 9330번 문자 번호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은혜의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주일 아침 여호와를 힘써 알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수환님의 음성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젠트리의 앨범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새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김정한 목사와 함께 경건 생활 365일. 9월 20일 주일. 더 중요한 사용법.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이 싫어서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성공을 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모조리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생각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 이제는 주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목적지는 여전히 같았지만 동기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은 뒤부터 남자의 일은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짓고 7,000대가 넘는 교회 반주용 피아노를 선물하고 3억 달러 이상을 교육기관에 기부한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지금까지 쌓은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큰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큰 복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다시 사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는데요.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공주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도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9330, 우물정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로 신청곡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어플로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사연 참여가 가능합니다. 2096번님이세요. 이 시간 피디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교회로 달려갑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네, 2096번님 오랜만에 저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예배 가시는 길이시죠?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겠네요.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664번님은요, 샬롬 마지막 날에 신청합니다. 오늘은 햇살이 너무 예쁘네요. 마음은 어제 잠을 잘못 자서 무거운데 아침 예배 가기 전 차분하게 차 마시면서 찬양으로 준비 중입니다. 아침에 깨닫게 된 사실은 지혜로운 말은 제 입술을 통해 하게 하셔서 상대방의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일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우리 3664번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곡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538번님 반갑습니다. 신청 찬양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아침 더욱더 맑은 하늘도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 푸르른 가을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으신 이 모든 것 마음껏 누리시는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릴게요. 우리 366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클래식 콰이어의 음성이고요. 그리고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극동방송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과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정적 속에서도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복음의 소리는 누군가의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되곤 합니다. 특히 칠흑 같은 통제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방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이자 소망의 줄기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1996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부터 극동방송에 전달된 최초의 편지 이야기와 함께 붉은 장벽 너머로 소망을 전해온 대북방송 선교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개국을 이틀 앞두고 있던 1996년 3월 14일의 일입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빨간 체크 무늬 넥타이를 맨 목회자 한 분이 제주 극동방송, 당시는 아세아방송 제주지사였는데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오늘이 교회를 담임하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당시 지사장이었던 황영일 장로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갱지에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목사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아세아 방송을 듣고 인편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편지가 오다니 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탈북민들을 통해서 편지가 온 일은 간간이 있어 북한에서 아세아 방송과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왔지만 북한 내부에서 직접 편지가 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편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던 온누리교회 한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하교인 중 한 분이 아세아 방송 한경은 아나운서에게 전해달라며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하용조 목사님이 제주에 내려오시면서 아세아 방송으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경은 언하언서께 문안드립니다. 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새벽마다 쉬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에 감동해 격려가 될까 해서 글을 쓰게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 동포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방송으로 들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자신들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함을 슬프게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후과가 두려워 그만두곤 했는데 이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발각될 경우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곳곳에서 듣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한 알의 겨자씨가 무성한 숲을 이루듯 지금은 불과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 땅 곳곳마다 청취자가 생겨나고 나아가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당시 편지를 전달해준 재미동포 성도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아들 목사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은 편지를 보내준 성도가 살던 지역에 순교자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목회자 어머니가 사역했던 곳은 S지역의 타가소, H지역과 W지역의 국수공장, 그리고 P지역의 국수공장 등이었는데 편지를 보내온 성도님 역시 이 네 곳 중 한 곳에 살고 계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007년 다시 한번 제주도를 방문하셨는데요. 당시 극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중요성을 북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까지 전달되고 북한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더군요. 제주 극동방송은 참으로 중요한 방송입니다. 우리야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그들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 목사님의 이 같은 증언은 제주 극동방송 홍보 영상에 오래도록 활용되며 많은 이들에게 극동방송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고위공직자나 재미동포들로부터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방송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 편지 한 통을 통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이 1996년에 신설돼 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남북한 현안에 대해 대북 전문가를 초청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극동방송의 대북방송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가을 개편 전까지 30분 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코너로 운영됐고 2015년 4월 봄 개편 시 자연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가장 오랫동안 수고한 분은 독일통일문제연구소 박상봉 소장이었는데요. 박 소장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제14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라디오 진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통일대한민국이 신설되면서 극동방송 전지사 생방송으로 대북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달되어 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편지는 비록 지금은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은밀한 곳에서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수많은 겨자씨 같은 성도들을 통해 머지않아 북한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도 억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리는 방송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M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가는 중에 잠시 되새김질할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가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참 신앙과 매우 흡사하고 어떨 때는 참다운 신앙보다 더 참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의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가 삼일체처럼 서로 엉켜있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이고 인본주의는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신앙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삶에 적지 않게 때로는 가득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분별력, 특별히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각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지금 나온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묻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담 같은 걸 쌓을 때 똑바로 이렇게 삐뚤어 세워지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세워지도록 이렇게 줄을 띄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 바로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었고 아모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어디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의도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담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고 각자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질 때에 그 담이 튼튼한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뭐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터우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질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뭘 보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다. 다 이리로 와라. 그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다림줄이라는 용어만 사용해도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림줄이라는 말은 지금 성경에 나온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림줄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faith and practice,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을 위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삶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실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기준이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좀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란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종,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면에서의 순종 등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모든 면은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세 번째를 뒤집어 놓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행해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떠나면 그 사람이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가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하나님의 기준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요즘 영화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갑자기 글자가 막 사라지는 걸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즉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한편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들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미 살펴봤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합니다 라고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규정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경에 뭐 일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을 다양하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침에 시장에서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먹은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밀을 꺾어서 비빈 행위가 추수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오늘날은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죠. 주의 날. 당연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퇴일 허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호텔에 가서 묵는답니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꺾어서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대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될 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밀을 비벼 먹었습니다. 사도마도

12명이라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그 당시 부유한 시대가 아닌데 밥 먹을 게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시골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간식으로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곤 했지만 이들은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아 하나님에게는 번제와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요. 오늘날 초등학생이라도 글자만 읽을 사람이 읽으면 다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인애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고 그 지식이 정통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완전히 가려진,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데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을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여러분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예배 살펴볼지 모르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로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빼놓지 않고 와서 점잖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라도 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종교적인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마음껏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열망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 나온 게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들였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고 돌이켜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이 거기에 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것이 되어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 건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고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날 빼놓지 않고 이 자리만 배우고 가면 그게 기본적인 의무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가짜 신앙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큼도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지 않는 그게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도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일들을 물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 기준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시를 보아야 내 시계가 옳은지 틀린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0: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받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몰랐는데요? 다 못 봤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도 못 보고, 말락 시대도 못 보고, 바리새인도 못 보고, 또 다른 시대, 뭐 예레미야 시대도 못 보고, 뭐 엘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잖아요. 사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어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시대 똑같았고, 그럼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나오는 제 책 1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2과, 3과는 살펴보지 않겠죠. 여러분, 왜 이게 정당화되지 않느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은 우리의 자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이사야 시대보다 못합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그나마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키 시대로 가는 어느 중간에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포도나무교회 031-282국에 100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들의 목이 찢기면서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키케로. 그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분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었는데요. 박해를 당하고 잡혀서 죽을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나주의 믿음 갖고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네,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스 CCM 앨범에 수록된 찬양 들으시고요. 예스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세계의 강을 건너라. 크리스천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세계의 강을 건너야 한다. 맨 처음 만나는 것은 해방의 강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두 번째는 기쁨의 강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며 가끔 실없이 웃다가 주위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한다. 한때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하찮아 보일 때도 있다.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이 고난의 강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한다.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에서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도 구름층 위로 올라가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시련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때로 좌절과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으려 한다. 하지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첫째 관문이 바로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심과 염려가 마음속에 있는 한 더 높은 단계로서의 신앙의 발전이 어렵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나의 믿음 약할 때 김상은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God Will Take Care of You. 찬송가 메들리 윤주연님의 오보의 연주 찬송 들으시고요. 연이어 필그림 미션 코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네,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단계 올라서고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넘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뒤에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홍순영 목사님께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0: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윤현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사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여름철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는 서늘한 가을을 맞아 올 하반기 사역을 기도로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약하지만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에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데는 무관심하였고 자신은 천국 백성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전도하는 일을 망각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심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오정교회로 세워주신 주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끝나가며 올 하반기에 사랑방 모임, 쾌청, 교회 학교, 새가족, 전도 모임 등 모든 사역들이 더욱 힘을 내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심으로 귀하게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한절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심으로 귀한 믿음 잘 지키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주님 손 내밀어 치유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충성다하게 하시옵소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복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심으로 미래의 든든한 주의 일꾼들로 든든히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서로 섬기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는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은 얼마 전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네팔의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도처의 전쟁과 공장의 굴뚝들, 지나친 물질 문명의 편리함 추구로 인해 자연 파괴의 결과로 이런 대참사들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잘 지켜 보존하는데 앞장서게 하옵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 손 내밀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도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믿는 우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찬양하며 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공산 독재가 무너지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귀한 종 홍순영 담임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어 말씀 대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준비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강박한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순전하게 변화시키므로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복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참 진리이시며 생명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의 성도됨,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믿음 지키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 동행과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유지되다가 1982년도에 폐지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간 통행금지입니다. 1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통행금지, 통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옛날에는 회식도 많이 했잖아요. 회식하다가도 이제 통금시간이 다가오면 후닥닥닥 다 뛰어서 집으로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에 통행금지가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통행금지가 되면 그것을 뭔가 이렇게 순찰도 하고 또 치안을 담당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경찰력이 그 정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간에서 그 야간에 순찰을 할 사람들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세우는데 이게 정부 돈으로 그분들에게 뭘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그분들이 밤에 경비를 서는 대신 좀 수고비조로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밤에 경비를 서는 분들을 그 당시에 야경꾼, 밤에 경비를 선다라고 해서 야경꾼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주민들이 돈을 좀 걷어서 이렇게 주는 걸 야경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월말이 되면 그 돈을 그대로 이제 쭉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그 월말이 정말 싫었어요. 월말이 되면 여지없이 이제 그 야경꾼 아저씨들이 와요. 그분들이 다 결국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문 두드리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문 앞에서 한참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한 게 뭐 있다고. 뭐 늘 옆에 있던 동네 아저씨들인데 어젯밤에도 뭐 별로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실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았으면 그렇게 하면 뭐 간혹 우리가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고 뭐 이런 도둑을 잡았고 이런 거를 지켰고 이렇게 보고라도 할 텐데 그 당시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지금 우리 집에 반찬거리도 없는데

우리의 학교 보낼 등록금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무슨 매달 돈을 받아가냐고,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항상 문 앞에서 싸우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면 좀 있다가 이제 그리고 그 아저씨 기분 나빠서 간단 말이에요. 가고 나면 옆집에서 또 2차 대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야. 옆집 아줌마도 똑같은 거예요. 다 살기 어려운 시절에 뭘 그거를 그렇게 주냐 이러면서 다 집집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엄청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지불할 만큼 당신들이 뭔가를 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것을 도와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돈이 없으면 반찬이라도 좀 모아서 드리려고 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도움을 베풀어 주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종노릇하는 집, 노예 생활하던 집. 이 당시에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쉼없이 일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노예 생활도 힘들었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도 참 버거운데 내 자식에게도 똑같은 노예의 삶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어려운 거는 견딜 수 있겠는데 나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노예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가는 길에 모압이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모압에 갔는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 왕이 점성술을 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내려다보면서 저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해라. 저주하라. 꼭 우리가 옛날에 사극을 보면 궁중에서 여인들이 상대편 뭐 인형 만들어서 막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락이 그런 걸 시킨 거예요.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런데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나. 그 일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도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하여 저주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분쇄하고 그 저주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너희가 십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마을이 시딤이었고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게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강물을 마르게 하사 그 사이로 너희가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 말을 들었어요. 와, 하나님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0: 듣느냐 하면 청구서로 들어요. 청구서. 하나님이 청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몸으로 경험했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미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주판알을 튕기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뭘 계산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큰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이들의 그 마음의 소리,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그것을 청구서로 받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록들이 쭉 나오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내가 순양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수천 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기름. 이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기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내가 내 맏아들을, 장남을 하나님께 바칠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헌신의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맏아들을 바칠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까? 내가 뭘 바칠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청구서로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내가 뭘 바치면 좋을까?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바치겠다 뭐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내가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성도님, 이렇게 물질을 드릴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런 형편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때로는 저 성도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면요,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분은 자기 몸, 자기 건강 돌보기도 버거울 텐데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무릎을 오르만지면서 허리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걸까? 이게 청구서를 내미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보면
1: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3절 처음이 내 백성아 이렇게 시작하고요. 5절도 내 백성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아라고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을 알아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내 백성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내 백성아라고 그들에게 부르고 계시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청구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산기를 돌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내 자녀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신과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이면 신도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나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겁니다. 보험들은 얻는 것처럼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에 심취하면 그러면 뭔가 어려운 일이 좀 없어지겠지 이런 두려움에서 기인해서 종교가 형성됩니다. 제가 올해 6월 달에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경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갔다가 모임을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께 그때 날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경주까지 왔는데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불국사를 갔어요. 목사님들끼리 절에 가니까 좀 기분이 좀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불국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뭐 거기에 보면 뭐 많잖아요.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근데 절에 가면 이렇게 줄을 쫙 매달아 놓고 거기에 뭘 많이 종이 막 매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연등도 매달려 있고요. 뭐 종이도 매달려 뭐가 많이 매달려 있어요. 거기 다 따지고 보면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매달려 있어. 보니까 아유, 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연등도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지 많이 많은 거예요. 그 제가 가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 있나. 그래서 가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뭐 이름 그리고 뭐 자녀들 이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하는 소원 이런 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삼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삼재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가정에 애군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게 막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가족 건강, 소원 성취, 뭐 자녀 합격, 손자 합격, 뭐 결혼,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고요. 근데 이제 한쪽 편에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낯익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만사형통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집사님이 와서 적어놓고 갔나.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만사형통이라는 걸 절에서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곳곳에 다 불전함이 있어요. 불전함이.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들이니까 야, 저기 좀 넣어봐. 그랬더니 아, 넣었다가 나중에 천국 못 가고 극락 갈까봐 못 넣겠다. 종교라는 건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때로는 화가 떠나가라는 의미에서
때로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종교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출발이 하나님께 청구서를 받고 그리고는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아, 이 정도 하면 내가 어려움이 이제 사라지겠지,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될 때에 우리는 종교 두려움과 불안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헌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짜 참된 헌신, 참된 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보이셨다. 전체를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때 이 정의라는 것,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재판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가리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유죄와 무죄가 동시에 선고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거잖아요. 미슈파트, 정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상징이요, 청구서와 계산기라면 신앙의 상징은 동행과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이 자리는 우리가 그냥 주일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목사가 하는 말 듣고 그냥 가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의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이 많은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임재와 동행,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뭔가 하나님의 임재 이러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에 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때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더 명확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돼서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그리고는 차 타고 이렇게 온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성도님들 다 앉아 있도록 이끌어 놓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너 이제 왔으니까 됐다, 나 이제 간다 이러고 떠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요,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타지에서 또는 병원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로 그냥 영상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때 이게 성묘를 가면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에 태어난 날, 돌아가신 날, 뭐 가족 이름 뭐 이런 게 적혀 있기도 하죠. 만일에 내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성경에는 그가 한 업적이 또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딱 한 문장으로 그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던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나의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은 임재와 동행이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0: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네. F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정교회 042-622국에 6900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오늘도 한 탈북민의 간증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은 김포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정착 10년이 넘어가면서 탈북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은 어떻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평소의 생각과 또 한국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실 텐데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먼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함께 갈 동역자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분들이 더 소명을 갖고 복음 통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증 만나보실까요?
1: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에 우리 3만 5천 명 탈북자 그 누구도 다 와서 마음껏 살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탈북자를 대신해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 그렇게 궁상스럽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또 제가 이제 사는 게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76반에서 살다 왔어요. 제가. 근데 우리 황해도는 이 대한민국 TV가 다 걸려요. TV 켜면 바로 나옵니다. 남수선 TV가. 바로 걸려요.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북한에 이거 반도체 TV가 없었거든요. 다 이거 러시아식 관식 TV였어요. 그래서 불이 전기가 오면 TV를 켜면 그 관식은 한 30분 달아야 TV가 나오거든요. 중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계소에서 아직 좀 열이 나야 TV 중계가 되니까. 근데 한국군은 켜면 바로 나와요. TV가. 그 저게 뭐지? 아 저건 남수선 TV네. 얼른 껐다가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나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총살하거든요. 실제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창문에 이불 덮고 뭐 다 가리고 집에다는 일부러 먹을 것도 없는데 개사나운 거 사다가 밖에다 매놓고 찢으면 얼른 꺼야 되니까 그러고 봤어요. TV를 봤는데 그때 제가 본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리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연가 목욕탕집 남자들 살다 보면 보고 또 보고 이게 중독이라는 게요. 이건 마약 중독은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다 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에? 이게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보고 또 보고가 아마 그걸 거예요.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입으려고 어? 몰래 사다 나옷을 동생 입고 가서 막 싸우는 장면이랑 나오더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사랑도 저렇게 하는구나. 북한 사람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게 그걸 안 보면 뭐 잊어먹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아버지도 야 그거 시한됐다 빨리 켜라 빨리 켜라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다가 전기가 안 오잖아요. 전기 와야 TV를 보고 왔으니까 강내 있는 거 쌀 있는 거 다 팔아서 배터리를 사다 놨어요. 배터리로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황해남도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다 알아요 한국을. 다 알아요. 실제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그게 너무 세뇌된 교육만 받다가 이런 거를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해주에도 그 이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직장 뭐 기업소 뭐 인민반별로 너네 몇 명씩 동원해라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요. 가서 보면 혹시 여김에 밤꽃 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밤꽃 사세요. 북한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가씨들 같이 시집간 그 가정 부인들이 밤에 몸 팔러 나가요. 역전으로. 그게 밤꽃 사세요. 밤꽃 있어요. 밤꽃 사세요. 밤꽃. 실지가 그래요. 북한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꼭게 그, 저, 우리 해줄 그 축구 경기장, 그 경기장에서 이제 총사를 하는데 한 70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밤꽃 장사인 사람들. 사회주의 이제 그거를 이제 문란시켰다는 거죠. 황색 바람에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총살은 아니고 단련대를 보내요. 무보수라고 그러죠, 일명. 그 다음에 총살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이 잡히면 총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무슨 수로 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들은 교화소, 감방 보내고, 그 CD를 또 북한에도 그 기술자들이 많아요. 자동화 전문학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CD로 제작을 해서 팔아요. 이런 사람들은 총살을 하거든요. 총살을 할 때 보면은 뭐 제일 앞에 가족을 앉힙니다. 죽는 사람 앞에. 가족을 앉혀요. 실제예요 이거는. 가족을 앉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직장 사람들. 이렇게 앉히고 한 11m 밖에서 쏴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북에 있을 때 너무 봐서 그럴 일이 해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그걸 하도 보니까 아유 저는 왜 잡혔을까 잡히지 말지 이릅니다. 이게 북한 실태예요. 실지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거 누구든 못 막습니다, 이건.

0: 이건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 안올 때는 집집마다 라디오가 다 있습니다. 건전지 약으로 오고, 배터리 요만한 거, 그걸 하는 게 장마당에서 다 사다 놨어요. 사다 놓고 TV를 못 보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결혼식 때 이렇게 북한도 이제 결혼식이 있거든요. 여기 한국 결혼식하고는 다르죠. 북한은 여자집이건 신부집이건 신랑집이건 그 여자집에 남자가 이제 여자를 데리러 이제 가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면 여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또 남자집에 와서 또 남자들 친구들이 이제 오락교 비슷하게 하고. 여기서 한국 노래 한번 하면 아주 으쓱해지죠. 예? 진짜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 노래 모르는 사람이 숭치예요, 숭치. 모조리 바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뭐 이제 그 드라마 이제 그거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아시겠잖아요, 흐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사랑이거든요. 국정원이나 하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교회에서도 나오시고 또 이제 뭐 성당에서도 오셔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북에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게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거지 뭐 이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듣는 노래가 여러분 무슨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제일 먼저 듣거든요.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그 노래 들을 때 뭉클하죠.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3만 5천 명 되는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사는데 과연 우리 탈북자들이 그 사랑을 다 아는가? 이걸 말씀드리자.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 근데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 탈북자들 중에. 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TV에나 뭐 이렇게 나와서 방사라는 사람들도 탈북자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모여드려요. 아니, 집 주고, 정착금 주고, 다 줬어요. 6.25 참전 용사보다 혜택을 더 받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애들 데려오면 대학 다 무상으로 보내줘요. 근데 뭘 힘들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흑안삽을 떴어요. 그 북에 있을 때 남선놈들 죽이자 살리자 이치다 와가지고 뭘 힘들다는 거예요. 뭐를. 여기서 또뭐 어떻게 해달라고. 교회 오면 밥 주죠. 안 줘요? 밥 주죠. 아니, 뭐 어디 가갔다 오면 다 보내주죠.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이런 그 시스템이 한국에는 잘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나 뭐 사회 단체나 이게 잘돼 있어요. 근데 혹시 통일에 관한 거는 우리 탈북민들을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동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 뭐 준대? 첫째가 그거 물어봐요. 뭐 준대? 아 거기 뭐 소정의 선물도 있다고 그러더라. 돈안 준대? 안 가. 과연 우리 탈북민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부터도.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고맙죠. 고향에 그 북에다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3만 5천 명 탈북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어떻게 준비시켜서 통일됐을 때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 먼저 전반부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 탈북민들이 복음 통일의 전사로 거듭나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마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집사님의 간증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우리 있는 사람들도 관리 못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처음에 가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뭐 선악과가 어떻고 뭐 저게 무슨 소리야 저거 뭔 소리야 저거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뭐 했다 아니 저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그 성령님이 한번 눈길 주니까 이거 임신했다는데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한 5, 6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성경은 과학으로 접근하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한 5, 6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기 한국 분들하고 마주치고 뭐 어떤 땐 뭐 서러움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아 이게 성경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알 때 또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고향에 갈 때 내일이라도 통일돼서 간다고 하면 뭐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라면이라도 갖고 가야 하잖아요. 라면 사가지고 갈 돈이 있어요 탈북자들? 아마 몇 없을걸요? 우리 탈북자들이 과연 이런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또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오늘 저는 항상 오리지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탈북자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자.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자. 그러면 자기는 사랑만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사랑만 받아야 줄 줄도 알아야지.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황해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농사 짓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황해남도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 기름진 그 연백 평야가 있어가지고 쌀이 아주 넘쳐나는 곡창지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황해남도에 제일 없는 게 니을자 붙은 게 제일 없습니다. 쌀, 물, 불 없어요. 황해도는 석탄도 안 나고요. 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그 쌀은 많은데 온 나라가 달라붙어서 그걸 뜯어먹으니까 가을이면은 우리는 뭐 그럴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북한은 가을이면 준엄한 가을, 피어린 가을이거든요. 그때 벼 하나라도 못 훔쳐오면은 굶어 죽어요. 실지가. 근데 굶어 죽는 것도요. 뭐 요런 뭐 간단 애기나 이런 애들은 안 죽어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개들이. 근데 그 보릿고개 때면 쑥이 없어요. 너무 뜯어먹어서. 근데 그 쑥도 우리는 약처럼 이렇게 맛으로 먹는 거잖아. 쑥떡이고 쑥밥이고. 근데 쑥으로만 열흘을 먹어봐요. 쌀 한 톨 안 먹고. 강영실이라는 말 들어봤죠? 영양실조. 강한 영양실조. 그래서 강영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이 빠지고 찌고 하는 데는 다 적인데 코는 웬만해서는 살 찌고 살 빠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보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코가 작았나? 왜 얼굴이 너무 살이 쪘는데 코는 안 찌다나니까 코가 별로 작아요. 내가 코가 작아졌어요. 뭐 탈북할 때는 코가 엄청 컸는데 근데 이거 코가 여기 살이 빠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그 강영실이 그 영실 4단이 오면 3단이 오면 이 홍문이 열리고 4단이 오면 이 코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그건 무슨 현대의학으로도 못 살려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죽거든요. 그거를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고독사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가족 아홉을 데리고 배로 건너왔으니까 한국에서

시작하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오신 분들이 진짜 장기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그거 다 알거든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10년 동안 기초수급 받으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 그래서 북한에는 말 있어요. 우리 황해도 보고 띵이도라고. 멍청화되는 거죠. 우리 황해도 보고 그러거든.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옛날에 석전경우라고 했대요.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돌밭을 갈아엎는 소. 근데 그게 좋은 말로 하면 아주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저거 뭐 김정일이가 죽으라고 때려 몰아도 알았습니다 하고 돌밭 가는 저 멍청한 놈들. 이러거든요. 우리 황해도가 어느 정도까지 뭐 인권이라는 건 북한에는 없고요. 작업반장에서 여기로 말하면 이장? 이장이 아침에 일을 나가면 그 분조장들한테 그래요. 야, 1분 조장 오늘 몇 마리 나왔어? 수컷 몇 마리 나오고 암컷 몇 마리 나왔어? 이러거든요. 실지가 그래요. 여기서 그 말이 하였단 뭐 난리도 아니죠? 그것처럼 그런 나라를 해방하고 이거는 당연한 우리나라의 의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통일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준비가 안된 사람들 한 2천만 명 받아가지고 지금 3만 5천 명도 처리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통일은 꼭 바라지만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면 더큰 하나가 되겠죠. 틀림없이. 근데 그 내용도 좋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탈북자로서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제일 가슴이 아파요. 과연 통일이 돼서 그 2천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저걸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나가서도 기도드리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밝은 눈을 달라고. 밝은 눈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뭐 배고픈 것도 해방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진짜 국가가 뭔지, 민족이 뭔지, 인권이 뭔지 이거 보는 눈을 가져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려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의 뭐 불쌍함이나 가련함이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의식을 깰수 있게끔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3만 5천 명 되는 탈북자들을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진짜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 받들고 나가서 1000배, 100배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의 몫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들어보면서 정말 밝은 눈을 정말 정직한 눈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많이 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매일 철야 시간에 간증으로 함께하신 김포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참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듯하지만 이들이 자립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또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해요. 일꾼을 길러내고 사역자들은 양성하고 더 많은 기도로 함께하고 그런 역할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끝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습니다. 슬금슬금 자란 삶의 잡초를 말끔히 제하고 온 맘 정성 다해 무릎 꿇는 순결의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시간보다도 귀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신 은혜죠. 자고 일어나 시작되는 하루는 그 대부분이 세상살이로 소모되지만요. 그런 일상 속에서 성도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 구별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이지 하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신약 성경 어디에선가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께서 산상에서 전해주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이를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2660님 사연이에요. 85세 강길순 권사님 친정엄마 생신이라 사위 이을수 장로랑 친정갑니다.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쉬고 저희 가정 위해 기도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셔서 지금처럼 기도의 후원자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2660님. 와, 지금 그 친정어머니가, 와, 권사님이신데 85세셔요. 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청년 시절입니다. 그때 그 교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드리니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 들었던 게 문득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85세신데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깊이 알고 계셔요. 근데 남편분이 또 장로님이시네요. 복받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 있다면 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기를 정말 원하고요. 자녀들 역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구원, 이 기도의 후원자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국어 선생님이신가요? 보통은 바래봅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바랍니다. 바라다. 이게 맞아요. 여기서 바라봅니다. 이게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써주셨네요. 네, 안성진님의 찬양으로 같이 들을게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죠.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통화하는 그 느낌들 다 체험하셨잖아요. 기도 중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네, 항상 깊은 기도 가운데, 특히 가을은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게 되네요. 6634님 사연 함께 나누죠. 샬롬,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지체 중증장애인 단골찐팬이라고 해요. 기도와 간구 주제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이펜로드 아저씨 노래 선물 신청곡 이름으로 성랑아트 센터 가서 창작기획 뮤지컬 공연하는 스케줄 그날 어찌나 많이 보고 싶은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 친구들에게 노래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네, 부탁해요. 6634님. 아유, 여러분, 저, 이 사연 안에 막 즐거움이 묻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골손님한테,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남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에게 들려주면 좋겠대요. 네, 새삼. 맞아요. 합창단 노래하는 친구들이지만, 그 노래하는 친구들이라고 그 노래 안 듣습니까? 네, 듣잖아요. 네, 듣잖아요. 저 역시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지만, 또 방송 열심히 듣습니다. 저 극동방송 열심히 들어요. 네, 그런 거잖아요.

세상, 합창단 친구들에게, 근데 이런 사연 처음이에요. 합창단 친구들에게 찬양을 띄워주고 싶다. 와, 그래요. 네, 가입해놓은 아저씨가 이제 불러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열린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뭔가 언제부턴가 고상한 척하고 뭔가 지적인 척하며 또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아니 또 그 자리가 또 성공한 자리라고들 막 그렇게 얘기들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단골손님 6634님의 사연에서 항상 그걸 느껴요. 여러분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적장애인 아닙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저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좋은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634님 신청곡 가이펜 로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보노라면 마음이 절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그렇듯 물은 씻어주죠. 물은 또 화합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 맑게 해주고 독한 것들을 희석해서 순하게 만들어 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이죠.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유지에 물이 얼마나 기묘한가를 알게 하죠. 고요히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참 고맙구나. 어느 인팅에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대전 하늘사랑선결교회 김규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대전 하늘사랑교회 김규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규태 목사입니다. 무더위를 지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서구 갈마동에 하늘사랑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대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신 여교역자분들의 노후를 보내고 있는 성락원 교회 설교 목사로 매주일 사역하고 있고요. 공산권 국가인 시국의 가정교회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주영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두란노에서 발간하는 묵상집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하시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페이스북에 생명의 삶 묵상 나눔과 생명의 삶 설교 유아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0: 네,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1: 네.
0: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1: 네.
0: 좀 하시면서 느끼는 마음을 잠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사실 작년 12월에 처음 소망의 기도 방송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방송 사역의 특수성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매주 올 때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경제적인 압박을 견뎌내며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0: 볼 때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꾸려오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제 삶 속에서 그대로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또 나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아마 그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려는 자세가 아마도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망의 기도는 저에게 매우 영적인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사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실 때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청년 시절 DFC 영원한 찬양팀과 함께 군성교 복음화를 위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뜨겁게 헌신하셨는데요. 네. 수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목사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기억이나 또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너무나 많지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때가 저의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10년간의 시기였고요. 우리 교회 좋은교회라는 공개방송에서 함께 연주로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섬겼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때 이제 영원한 찬양이 1980년에 설립이 돼서 한마디로 그분들의 사역을 정의하자면 복음의 5분 대기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대한 그 당시만 해도 찬양팀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그래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교회, 군부대, 대학 캠퍼스 등 또 방송국도 그렇고 많은 초청들이 있었고요. 부르는 곳 어디든지 우리는 달려간다. 특별히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어떤 헌신들이 굉장했던 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반 교회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군부대를 자주 다녔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찬양의 가장 큰 장점은 복음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찬양 중간에 간증도 나누고 특별히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제 스승이셨던 한재영 목사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접할 수 있는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확장시켜주셔서 영원한 찬양이 매년 200회 이상의 매년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한 해는 227회의 집회를 한 해 동안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3,500회의 집회로 15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중에 45만 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결신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원한 찬양 선교단에서 사역했던 일이 저를 지금의 설교자여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데 굉장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찬양 사역이 오늘 저의 목회 사역 현장에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렇게 뜨거웠던 청년 시절의 찬양 사역을 거쳐서 어떤 계기로 또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게 되셨는지 참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친구의 전도도 있었고 또 마음이 또 외롭고 또 친구도 필요했고 해서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 삼각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됐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성결의 은총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하나님 제가 만약에 커서 장성하면 목사가 돼서 주님의 교회를 일생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리게 됐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제로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학력고사 시대여서 한 번에 붙지 못하면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하다가 약간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내가 이 상태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반 대학의 재수를 통해서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흔들리던 저의 신앙을 다시 잡아준 것이 교회였고 특별히 대학

0: 등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특별히 제가 속한 DFC라는 단체에서 저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기도의 영성을 경험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죠. 대학을 졸업하고 한재영 목사님으로부터 DFC 간사로 함께 동역하자는 제안을 기쁘게 받게 됐고요. 그래서 영원한 찬양에서 또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6년이 됐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했던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시간이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되돌아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에 신학대학에 가는 길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막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대학 또 선교단체 그리고 좀 30대 초반에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총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1: 현재는 또 하늘사랑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네. 하늘사랑교회 어떤 목회 방향과 또 철학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는지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하늘사랑교회는 2011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과 뜻이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과 뜻이 맞으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을 말씀 묵상에 두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읽거나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실천해서 예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회 중요한 철학입니다. 저의 목회 비전은 코미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은사이신 바나바훈련원 초대원장 이강천 목사님께 전수받은 것인데요. 코미멀은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의 첫 자를 줄이는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대했던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단절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며 그 안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의 중보 기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미션은 우리가 경험한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포함될 것이고 또 누군가의 섬김을 베푸는 일도 필요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늘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플리케이션은 소그룹 사역, 특히 증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교회가 작은 소그룹 환경에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 소그룹 안에 초대해서 소그룹이 번식해가는 이러한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길에 나가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칼가리 전도도 했고요. 또 붕어빵도 구워서 지역 서민들을 섬겼고 강냉이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540회의 노방 전도를 실시했고 그중에 2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15명의 새가족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1대1 제자훈련 수료자를 세웠고 교단 전도훈련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 중에 저에게 세례받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하늘사랑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 숨겨진 자랑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좀 자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예, 사실 우리 교회는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2011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어린 딸 셋 가족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 79세였던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 저희 가정과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지금의 큰 마을 내거리 상가 주변에 공간을 임대하게 됐는데요. 그때 보증금이 3,500만 원이었고 월세가 45만 원이었고 매달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렵게 1,000만 원을 마련한 상태였죠. 첫 달 임대료도 관리비도 막상 준비되지 않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

0: 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와 때 저와 우리 권사님이 그 드리는 기도는 거의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증금도 부족하고 첫 달 임대료와 관리비도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녁에 서울에 살던 대학 동창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사랑교회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정이 어떤 상황이냐, 보증금이 얼마냐, 월세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을 해줬더니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 3천만 원을 대출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었는데 저녁에 기도의 응답이 특별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매우 사랑하시고 또 저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됐고 때로는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많은 교회가, 특별히 작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 코로나 3년 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우면서 우리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매달 성실히 내던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자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가 거의 800만 원 정도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산하고자 힘을 쓰는데 그 일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3년이었고 코로나를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린 겁니다. 그 기간만큼 걸린 거죠. 아마 이게 대부분 작은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타 지역에 사시는 한 성도가 우리 교회 상황을 알고 300만 원을 헌금을 해 주셨는데 그분은 암으로 투명 중이셨는데 암 진단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그 재정을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회복이 됐고 고난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SNS 사역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2020년에 제가 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녁집회 강사로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됐고 그때 대기실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였는데 저에게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뒤를 돌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저를 많이 쳐다보며 김 목사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꿈이 끝났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참 이상한 꿈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그날부터 매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석 기간에 바나바 훈련원 김정우 원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비대면 기간이라 성도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심하니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자신의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나눔 방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몇 달 동안 말씀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2020년 10월 1일에 페이스북에 생명의 삶 묵상 나눔 그룹을 개설하고 제 묵상글을 처음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 나눔 방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됐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N 특성상 해외 나가 계신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방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19,000명의 사람들이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가 됐고요. 몇 해 전에는 제가 설교자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생명의 삶 설교 예화 그룹을 신설했는데 이 사이트에도 5,000명 이상의 설교자들이 가입해서 필요한 설교 예배들을 이렇게 얻는 도움을 이렇게 무상으로 받고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1: 목사님 정말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네요.

0: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 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늘 사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0: 아, 네.
1: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또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0: 네.
1: 이 시간 가장 나누고 싶은 목사님의 또 특별한 간증이 있을 텐데 네. 그 간증을 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2018년에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위기였죠. 딸이 셋이 있는데 큰 딸이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일 때였습니다. 3월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열이 떨어지지 않고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얼굴에 황달기가 생겼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두 달간 입원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죠. 간 수치가 정상이 40인데요. 저희 딸아이는 4,800까지 이렇게 간 수치가 올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탐식성 림프조 직구증이라고 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게 됐고요. 그날 판정 받던 날 혈액종양 선생님이 오셔서 딸이 짧으면 2개월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가 얼마나 크게 낙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흘러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어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딸의 치료를 계획할 때 항암 치료를 계획을 하셨고 항암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아이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하루에 16달씩 복용하면서 아이에게 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은 사실 중보기도자들, 동역자들의 기도였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분이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획한 날, 받기로 하기 전날 오후에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간 수치가 꺾여서 떨어진 것을 의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항암을 미루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고 감사하게 딸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게 됐습니다. 투병 6개월 만에 가정으로 결국 딸이 돌아오게 됐고 힘든 이제 가정에서 투병으로 인해서 살이 찌고 우울증이고 이런 그 휴유증으로 딸이 학교를 고등학교 때 1년 이제 휴학하고 또 이렇게 또 1년간의 힘든 시기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사랑과 기다림으로 딸이 안정을 찾게 됐고 5년이 지나서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큰딸이 어려움에 건강을 겪고 이제 6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그 기간에 제 아내도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딸이 아팠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딸이 건강을 회복하자 저에게 몸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됐죠. 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일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아내의 뱃속에 6개월 된 남자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큰 땅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평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큰딸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대학 졸업반이고요. 누뚱이 넷째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해서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2018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 정말 고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숨겨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목사님 이제 며칠이 지나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0: 네.
1: 올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우리 격려나 소망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요즘에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 역대기상 본문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읽기 힘든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서사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소망을 잃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포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죠.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쁘고 감사한 일은 못될

0: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묵상하면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기억했듯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친지들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추석 명절에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추석 명절에는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분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부담감이나 갈등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지혜롭고 또 은혜로운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목사님께서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갈등이 일어나는 통로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예, 명절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족 간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해진 우리 방송가족들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절에 찾아올 가족이 없어 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쓸쓸한 마음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도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온 성도들의 안전한 명절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고향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친지를 허락해 주셔서 추석 명절 동안 그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대화의 단절로,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마음이 단단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성령님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뉘었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며 대화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추석 명절 기간 하나님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갈등을 잘 인내하며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을 축복하셔서 평화롭고 화합하는 추석 명절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홀로 계셔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실향민과 또 하나님 무위탁 노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기 원하시오니 사랑해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 홀로 되신 분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귀한 길, 귀경길 하나님 오가는 길 찬양하며 평안하게 안전 운행하게 도와주셔서 차 안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섬기며 감동이 있는 귀한 명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 기간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타지에서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며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이번 설 명절이 회복과 치유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추석 명절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 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이민 목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태어나고 자라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그곳의 법에 따라 영주권을 갖든지 또 시민권을 갖든지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저희가 이민자라고 부르고요. 또 이민한 것은 곧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아주 오랜 하와이의 미국의 이민의 역사부터 이민 가운데 꼭 교회 공동체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타국 땅에서 낯선 환경, 낯선 언어, 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직업의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마음의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는 곧 이주한 이민자들, 그래서 한인교회라고도 저희가 부르고요. 또 한인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 교회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죠.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는 땅에서 익숙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교회 생활과 우리가 한인교회 혹은 이민을 가서 이민자로 이민교회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대도시 지역 몇 곳에 모여 삽니다.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던 한 목사님 스토리를 먼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주제, 믿음의 스토리와 관련된 주제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스토리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또 믿음의 스토리는 어떻게 쓰여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학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간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개척을 해서 이제 그 도시 지역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개척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과를 나타내게 되고 또 좋은 교회요, 또 좋은 설교자요, 목회자로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규모 있고 전통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제 모셔갔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도 부흥이 되고 또 교인들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도시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뭐 교육관이나 성경관 같은 건물들도 매입하고 또 도시적인 주차가 문제가 되니까 주차 공간을 계속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여러 좋은 교회들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강사로 세우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나 여러 세미나에 초청을 받는 아주 이제 영향력 있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부흥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몇 가지 어려움들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통 있는 교회이고 원래 규모 있는 교회이니까 그 교회 오래 섬긴 분들이 물론 있겠죠. 새롭게 오신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려운 생각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약점들을 찾아내게 되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하다 보면 되게 실수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목사님의 목회와 연결지어서 조금 비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싸움이나 갈등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그 일이 시작될 때 서로를 좀 이해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논의하면 되지만 대화를 단절하고 또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뭐 그건 좀 큰 갈등이나 또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죠.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반대한 사람들이 결국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고 법정 공방이 생기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상처를 입고 목사님을 지지하든 또 지지하지 않든 중간에 있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울 때 저와 교제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최근에 그때 그 심정을 좀 글로 쓴 것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통스러운 견딤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죠.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또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들에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의 삶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소년으로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타국에서의 삶,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고 정말 그 인근에서 아주 유명세를 떨칠 만큼 아주 선망하는 모두가 좀 따라하고 싶은 혹은 저런 삶을 살고 싶은 삶이었는데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의 삶도 젊고 유망한 유대인의 지도자로, 유대인의 리더로 또 학자로 그는 아주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믿음 안에서 살다가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또 저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셨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공격을 받고 에워싸움을 당하고 아마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유대인들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의 고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2절 또 동일한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뭐 잘못을 하거나 또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그냥 미워한다면 이유 없이 미워한다면 그 미움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분, 목사님이 좋아서 그 교회에 왔던 성도들이나 또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들이나 또 이전부터 교회를 섬기던 교회 리더

리더십들이 뭐 비난하고 또 법정까지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판정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나이 어린데 귀여운 소년에 불과한데 다 큰 형들이 배신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지 못해서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몹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 병에 걸려 비참한 사람이 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러 갑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지만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며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욥의 상태를 보고 그들이 너무 놀라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재를 뿌리면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 처참해서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욥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고 정말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1절에 보면 욥이 말문을 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4절에 보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5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이런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제 욥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나한테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한 사람의 예도 없이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왜 주셨을까? 이제 이 목사님은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말씀은 놀랍게도 제가 무너져 내릴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목사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또 강사로 초청하고 좀 더 큰 교회를 맡아서 영향력이 있을 때 이 목사님과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이 한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하고 또 뒤에서 다른 이야기로 더 아프게 상처 주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것을 더 즐겨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뭐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어떤 일 가운데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아주 진심으로 격려하는 모두 위로자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니 놀랍게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함께 믿음의 스토리 연결해서 다루어 봅니다. 이 목사님의 믿음의 스토리에서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배웁니다. 이제 나는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남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질 때 또 이유 없이 어떤 고난을 받아서 견딜 수 없고 힘들었을 때 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를 요청하시는지 이 목사님의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 혹은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그의 잘됨이, 그가 누리는 그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남이 어렵고 힘들 때, 가슴 아파할 때, 정말 이유 없이 공격을 받거나 특별히 억울하게 힘이 들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손을 내밀 줄 아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욕심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와 연결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결단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선한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가슴 아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의 내적인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견디는 시간,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나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어떤 소그룹, 어떤 속해소 그룹이나 뭐 어떤 성가대나 찬양대 같은 어떤 사역 그룹이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유난히 빛나게 보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의 얼굴이 좀 빛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 나는 흰옷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면 그때 거룩한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힘든 일이죠. 포기하는 것은 견디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사실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뭐 조금 했든 오래 했든 사표를 쓰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좀 결심하면 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견뎌내고 조금 더 참아내고,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기다리고, 그래서 그 상황을 물론 견뎌내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덕목으로 견뎌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목사님 유명한 글 가운데 포르투갈의 격언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일수록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종이가 됩니다. 믿음의 스토리는 이렇게 하얀 종이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종이가 하얗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믿음의 스토리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종이에 언제 하나님이 상당한 분량의, 많은 양의 분량을 스토리를 쓰실 수 있을까? 언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마음 깊은 스토리를 쓰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좀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추석에 나눈 것처럼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0: 우리 인생을 마치 이런 종이에 비유한다면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이 믿음의 스토리를 가장 잘 써내려가실 수 있는 종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종이 삼아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 보십시오. 믿음의 스토리가 많이 쓰인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스토리를 많이 쓴 인생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스토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얻은 것처럼 아주 빛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였을까요? 제가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하나님이 가장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또 가장 저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보석처럼 바꾸어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돌아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스토리를 가장 깊이 있게 또 가장 여러분 보실 때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부분으로 쓰이는 구간은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어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디까지 견디라고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성경의 스토리 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 성광 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 성광 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방송사로 걸려온 전화를 마침 경비 근무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받게 되셨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딸이 북한산에서 낙상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야말로 긴급한 기도 요청이셨대요. 전화를 받으신 경비집사님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로 공유해 주셨고요. 본인도 기도하시며 너무 걱정이 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셨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따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뼈가 몇 군데 부러지고 또 타박상과 골절도 있었지만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살아남이 기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고 당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이 됐던 때였는데 이번 치료가 필요하니 사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측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근무에 복귀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받게 된 따님의 첫 월급 중에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극동방송 서울 지역의 주파수가 FM 106.9MHz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세상엔 어지럽고 끔찍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극동방송에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나는 민노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따뜻한 시간 함께할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07님, 오늘 예배 후 저희 교회에서 권사 선출과 장로님 투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셨으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9918님,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보내드리고요. 9507님이 신청하신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0: 합니다.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347님, 이 시간 찬양이 좋아서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선하신 목자 듣길 원합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391님,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물들여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소망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감동이 됩니다. 꼭 그런 가을이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선하신 목자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윤형주였습니다. 1668님, 올 3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시고 나니 왜 이리 더 그립고 보고 싶을까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리움이 전해져서 뭉클한데요. 주님이 힘주시고 평강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곁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또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서로 사랑하라, 총정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경에는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북중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이곳 남쪽을 향해서도 장벽과 또 철조망을 계속해서 세우면서 국경을 더욱 단단하게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경이 닫히면서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와 문화,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길도 계속해서 더욱 좁아졌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철조망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국경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길이 열리고, 또 사람이 복음의 문을 닫아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북한을 둘러싼 철조망이 거치고, 또 남과 북을 가로막은 장벽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북한의 회복과 남북한의 진정한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제이어스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를 덮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모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북한 땅 위에 또한 이 한반도 모든 곳에 일어나길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시간은 단지 통일을 꿈꾸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을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탈북민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우리의 작은 기도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선교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북한 성도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에 돌아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한 분들과 직접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간은 선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물론 저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의 아내와 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과 친척처럼 오가고 합니다. 그 집은 옛날에 평양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추방을 온 집이고 저는 그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인간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남의 생각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빗대어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하는 말이 저의 외할아버지도 그런

그런 말을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였는가 물었더니 옛날에 기독교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 말을 제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말이 새어나가면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믿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뻤습니다. 조선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를 하였다는 것으로 평양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예수쟁이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모르게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시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 가정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행운입니다. 이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주관한다는 것을 나는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가정과 더욱 친숙하게 지낼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며 헌신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나의 글을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할 것은 내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조선 한성도 공공드림. 지금 제가 읽은 내용 외에도 편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편지를 보내온 북한 성도가 부탁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자체가 정치범 수용소나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성경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가 전복제로 몰아 가족이 멸족을 당하는 가혹한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은혜가 가슴에 새겨진 북한 성도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편지를 보내온 북조선의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웃들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듣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북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려운 상황에서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 안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만날 때 서로를 알아보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북녘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하는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지금까지 북한에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간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찬양 함께 들으시며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의 긍휼, 문용택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에 복음으로 평화를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북한의 나선시와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준공되었습니다. 왕복 2차선으로 교량 본체의 길이는 약 1km로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다리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육상 통로는 1950년대에 건설된 철도교가 유일했지만 이제는 자동차와 화물차가 직접 오갈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다리에는 특별한 이름도 붙었습니다.

오프 노비첸코 다리입니다. 노비첸코는 소련군 장교로 1946년 평양에서 김일성을 향해 던져진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김일성의 목숨을 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놓여진 이 다리가 어떤 의미인지, 북러 간의 어떤 관계를 상징하는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리는 만남과 교통의 통로입니다. 다만 그 다리 위로 무엇이 교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식량과 의약품이 오갈 수도 있겠지만 무기와 미사일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군사 경제적 협력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더욱 견고한 경제, 물류, 군사적 연결이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다리, 연결된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남북을 오가던 여러 길들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던 길이 있었고 개성공단으로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들은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중국과의 교역 통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쪽을 향한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사이에서 길을, 다리를 내어야 합니다. 무기와 적대감을 나르는 다리가 아니라, 군사적 야욕을 충족시키는 다리가 아니라, 권력과 체제를 강화하는 다리가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다리,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과 약을 전하는 다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선전의 통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드는 다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평화는 순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은 항상 필요한 전제입니다. 다만 동시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과 자유, 생명을 전할 수 있을지, 그 길과 다리를 어떻게 놓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만강 위에 새로운 다리가 놓였습니다. 언젠가 한반도에도 더 위대한 다리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길,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잇는 길, 남과 북을 복음으로 잇는 다리가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다리는 강을 건너갈 수 있지만 복음이 놓은 다리는 시대를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복음의 다리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주는 평화,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전해드리며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신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며

여러분은 매일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고요히 마음을 열어 주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요? 세상의 소음이 아직 깨어나기 전 내 영혼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봅시다. 이 고백은 단지 광야에 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깊은 갈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에 쫓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있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첫 곡, 목마른 내 영혼 한정숙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지명연이 노래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더 깊은 길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단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며 주를 사모하는 존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월요일의 수고 속에서도, 화요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수요일의 지침과 피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히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삶이 있는 예배자에서 예배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하루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넘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주일인데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오늘 방송 시간을 기억하여 라디오 앞에,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어플을 켜놓고 앉아서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링이 방송으로 도착한 2094번님의 사연을 읽어줄게요. 10살 아들과 차 타고 갈 때 종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을 틀려고 하면 아들이 엄마, 우리 어린이 방송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네요. 덕분에 저도 아이와 찬양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생겨서 참 감사해요. 와, 2094번님의 10살 아드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의 애청자이시군요.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엄마에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엄마와 함께 청취해줘서 참 고마워요. 차 안에서 엄마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함께 들은 말씀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참 따뜻하고 행복한 모자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방송 시간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 방송을 통해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있어서 방송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2094번님, 아드님과 함께 방송을 듣고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도 2094번님의 가족처럼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지요?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부모님과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들으며 알고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달리기 경주를 해본 적이 있나요? 달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달리나요? 맞아요. 결승선을 보고 달리지요. 그런데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달려왔을까? 친구보다 내가 빠를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보면 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달리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표대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바라보고 달리는 결승선과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의 목표, 표대여야 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참 잘했다, 정말 멋지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칭찬해 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와 하는 경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부지런히, 멋지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아멘. 친구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2: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우주여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여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했던 올리오파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선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3: 올리오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0: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올리오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3: 오, 선한 영이시여, 내게 들어와 살아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0: 올리오파는 가끔 선한 영에게 말해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올리오파가 기도를 마쳤을 때

0: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올리오파의 마음에 큰 평안이 생겼어요. 올리오파는 이제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선한 영이신 예수님이 올리오파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책 한 권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1: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올리오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2: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올리오파는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받았어요. 올리오파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려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한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올리오파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의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또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성경을 가르칠 거라고 하셨어요. 한파슨 선교사님은 올리오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 올리오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겠나요?
2: 네, 선교사님.
0: 올리오파는 선교사님께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와 다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올리오파는 이웃에 사는 조고라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도박을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1: 조고,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0: 그러자 초고가 대답했어요.
4: 뭐야, 난 내가 지금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 날 내버려둬.
0: 올리오파는 어쩔 수 없이 초고를 떠나왔지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 하나님, 초고도 악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0: 그날 밤 한밤중이었어요. 조고의 오두막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렸어요. 친구들, 무슨 일일까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올리오파는 조고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조고는 두려워하며 부르짖었어요.
5: 올리오파, 사탄이 나를 붙잡는 꿈을 꿨어.
0: 올리오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어요. 바로 다음 주일이었어요. 친구들,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과연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올리오파는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소한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아바 프레이즈의 오병이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암송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감옥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1장 1절의 이 짧은 한 문장은 요셉의 이런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

물끈적돼 있어요. 성경에 만 2년, 만이라는 표현 쓰는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 2년이 꽉 찬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자마자 급히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꽉 찬 2년이 지난 시점이란 뜻입니다. 이는 요셉에게 남았던 마지막 석방의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졌던 이 2년의 기간은 13년의 노예와 죄수 생활 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조차 되지 않는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 또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그 현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인생의 감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고통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있는 의미 뭘까요? 첫 번째 보면 감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는 성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나가시는 시간이다. 이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꿈을 가진 것과 그 꿈을 감당할 능력과 인격이 성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젊은 날에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철없이 자랑하죠. 창세기 37장 7절 보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제들이 반감을 갖고 분노했냐면 요셉을 죽일 정도로까지 반감과 분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꿈 자체는 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은 요셉의 그릇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을 담을 만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에도 놓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살기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가 희망을 걸었던 마지막 희망까지도 끊어버리고 2년을 더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를 다듬고 빚어내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져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락함과 평안함만으로는 인간은 결코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문제를 당장 없애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에 문제가 풀어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더 큰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이 배운 것은 뭘까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 소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 자기 속에 수없이 당했던 그 어려움 속에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눈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품의 훈련

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감옥처럼 갇힌 듯이 답답한 시간 있나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끝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죠. 바로 이 죄수에서, 노예와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된 데는 하나님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황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이 장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이 감옥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표현은 만 2년 후에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잡았다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왔던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다가가는 시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은 이제 며칠 뒤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몇 달, 그리고 2년이 다 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고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요셉이 생각했던 때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변화도 없고 나의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미래는 소망이 없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도 기다려야 되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고 이 문제만 봅니다. 결과가 보여야 믿고 문이 열려야 일하심을 느끼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도 동시에 보시고 나의 과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엉켜있는 관계의 퍼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맞추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재촉이 흔들리지 않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예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보다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걸려서 이 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 다 모아가지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 꿈이 보면 읽었지만 꿈이 그냥 대충 잡아도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좋은 암소 일곱 마리인데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잡아먹었다. 뭐 충실한 이삭 일곱이 있었는데 파리한 어떤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이 대충 맞춰도 맞추잖아요. 고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애굽의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 이 마술사들 있잖아요. 이 박사들. 이 사람들 이거 해석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가둬버렸어요. 스탑시켰어요. 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물밑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어려움의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기다린다는 것. 우리 상황대로 되어질 것 같고 우리 생각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 앞에도 이 문제가 일어난 그 비극적이고 어려운 일대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계속 어려운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주심 믿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감옥은 어떤 곳인가? 영적 청지기로서 사명을 준비하는 그런 실전 훈련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만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초점은 요셉 한 사람의 출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기근 속에서 구원하고 열방의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현실을 준비시킨 그런 광야의 학교는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하며 경제와 인사관리법을 배웠고 감옥에는 고위관리들을 만나며 제국을 다스릴 정치, 외교, 교육, 행정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귀족들이 쓰는 그 언어를 배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에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의 환란을 확정된 미래, 쿰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고요. 그 명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명철의 원래 원어는 나본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 지혜는 학함, 탁월한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명한 실천을 통해 흉년을 대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노예인데, 노예로 시킨 일만 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죄수인데, 죄수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데, 이런 지혜와 지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일하게 그가 가장 지우고 싶은 자기 과거, 노예와 감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라는 석방의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가자마자 널 도와줄게. 내가 너 사정 알아서 너 좀 대단한 걸 알겠어. 그렇게 약속했던 술과 논장마저 잊어버렸을 때 기다리다 지쳐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좀 지나면요 자식도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그렇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목욕탕 물에, 요즘 대중 목욕탕 별로 없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간 아이가 아버지가 시원해 들어와 봐. 여기 참 시원해.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들어갈 땐 뜨거워 죽겠거든요. 그럼 또 돌아서면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다. 그것만 아니에요. 모여가고 나와서 아버지가 호떡을 샀어요. 다섯 개를 사서 자기는 네 개 먹고 자기한테는 한 개만 주는 거예요. 배부르지?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또 돌아서면서 한 개 먹고 배부른 놈 네 개 먹으면 터지겠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2년 동안 그가 감옥에서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국이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훈련을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배웠는데 그 통치하는 힘이 뭘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능력도 되지만은 정말 사람 움직이는 것은 덕입니다. 덕.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 이게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덕스러운 사람 말 듣고 싶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는 것 많아.

가지고 알긴 아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덕스러운 사람, 이 덕이 리더십이에요. 이것을 이 감옥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을 봅니다. 하나는 고난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세상을 볼 때 바로 보지 않고 왜곡되게 보고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자기가 더 괴롭죠. 반면에 자기가 고난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서 위로하고 마음을 감싸는 사람, 두 가지 종류를 봤어요. 근데 그 특징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상처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덕을 쌓을 수 있는, 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든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인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붕에 오셨던 목사님, 그렇게 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선생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그가 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안 나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네.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요셉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인격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격이 나타난 모습은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이 표현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최상위가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셨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감옥과 총리의 자리가 끝이 아니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사명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난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깊은 실패와 눈물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넘어진 형제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처와 고난, 인생의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로 바꾸어 가시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훈련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성들이 보통 갱년기 지나면서 가장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남의 얘기를 많이 듣다가 제가 딱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달라요.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뭘 먹어야 되지? 뭘 안 먹어야 되지? 잠은 어떻게 자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치료하지? 무슨 영양제가 좋을까? 별 생각 다 드는데 아무 생각 없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저 아내는 어떻게 살까? 딸은 어떻게 지내지? 주변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유방암 걸린 분들 참 많은데, 먼저 겪었던 분들이 그 아픔이 자기의 사명이 되면서 그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치료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음식은 뭘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사명이 되면서 힘을 주고 격려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다른 지식 주셨다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도록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또 원치 않은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위로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0: 훈련을 시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인생의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좋아하는 분도 없고 거기 오래 머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절망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유리조각들, 남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유리조각이 찔려서 나가는 그런 내 마음속에 유리조각도 깨끗하게 없어져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연습도 반복되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고 헛되지 않게 살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드십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 절대 이 믿음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붙들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작은 삶부터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한없으신 사랑을 오늘도 마음 다해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황지영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 안에 생겨나는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가치를 두고 살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말씀으로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강구했던 찬양이었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찬송가 547장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처럼 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바람이 부는 날 하늘에 연을 띄우면 마치 하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펄펄 잘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연이 영감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 자유롭게 높이 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실을 딱 끊어버리고 날리면 조금 날다가 곧장 땅으로 하락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적당히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곧 추락하고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술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사인이길 걸 불사인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쏘는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다면 허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을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안의 예슬을 따라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연이 잘 날 수 있는 건요, 염각기를 이용해서 줄을 늘리고 당기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데요. 마치 염감기가 연결돼서 높이 날아가는 것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네요.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잘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은 속삭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속삭이고 속이죠. 그런데 주님과 꽉 붙어있으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더 크게 더 멀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여러분,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함께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으로 들어오셔서 서울을 클릭하시고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송정미의 지금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죠. 네, 영어 제목이 참 저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Trust, 신뢰하고 또 순종, Obey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Aaron Doyle의 찬양으로요.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에런 더월의 찬양으로 또 인내하신 곳의 주야 발스미나르 젠틀 주음 성우에는 I need the every hour 린다 랜달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우리 말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으로 시작되는 온 맘 날 with all my heart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베비 메이슨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2절 가사의 원곡이 저에게 참 많이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당신, 그 당신 자체를 구합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요.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7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강찬의 찬양입니다.

강찬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브라운 월십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 제이어스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I will run to you 힐송의 찬양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이 덮여져 있을 때지요.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진리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덮으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진리로 내 삶을 덮는 것이요,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한 시간 묵상과 찬양 함께 나눌게요.

엘리블렛갑이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평생 그것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단순히 그 진리들에 대해 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당신 삶의 일부가 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생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의인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는다. 말씀이 곧 자신의 체험이 될 때까지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굳게 선 과실나무 같아서 자양분을 잘 공급받아 맛있는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다.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과실을 먹는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 그분의 말씀을 채워주시면 당신은 더욱 강건해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의 삶이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 어떤 목사님이 서재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고개를 빼꼼 들이밀었다.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서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엄마의 엄명이 있었지만 아들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아빠,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조용히 있을게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들어와서 진짜 조용히

말씀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큰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작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오기를 원하신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겸손히 인정하라.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바로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며 우리 기도에 불을 당겨주는 힘이 된다.

구제별 모범기도, 이 시간에는 전도의 능력을 주시도록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가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제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죄 중에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주께서 저를 부르심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의 가족과 일가친척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저의 인격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본이 되는 생활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늘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껏 제가 한 일을 헤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저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저의 형제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죄 중에 방황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홍해를 건너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환경은 또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저출로 환경적으로는 편했던 애굽을 떠나니 광야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불만, 불평의 거리들이었죠. 홍해를 건너면서 춤추며 감사 예배드렸던 기억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당장 마실 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난 마라의 쓴물.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데도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그런 걸음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마라 같은 쓴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는 것이죠. 3일 전만 해도 홍해의 감격으로 춤추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던 그들이 이렇게 금방 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에 따른 믿음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까?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소망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쓴물을 만나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겠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원망을 쏟아내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기도로 간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예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힘을 다해 세상과 맞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가 결코 아니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늘 또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한편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첫 곡은 찬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우효원 작곡 영광 존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효원 작곡 영광 종귀 찬양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치히 시대에 1723년에 작곡되어 그해 9월 12일에 초연되어진 곡으로서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칸타타는 BWV 8번, 27번, 169번 칸타타와 함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1악장은 코랄과 테너 레스타티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네. 그분께 나를 헌신하고 기쁘게 그곳으로 달려가리라.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이곳을 떠나리라. 떠나라. 오늘 이 부름만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준비를 끝내리라. 내 죽음의 노래는 이미 만들어졌네. 아, 그 노래를 오늘 부를 수만 있다면 평안하고 기쁘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리라. 내 마음과 정신은 위로를 받아 온화하고 조용하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죽음은 나의 잠이 되었네. 이런 내용의 1악장 코랄과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레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1악장, 코랄과 테너 레시타티브였습니다. 다음 2악장은 소프라노 레시타티브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거짓된 세상, 나는 이제 너와 더는 인연이 없네. 나의 집은 이미 준비되었도다. 너의 곁에 머물면서 너의 바벨의 냇가에서 정욕의 소금을 삼키고 너의 쾌락의 정원에서 소돔의 사과만 따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하게 쉴 수 있으리. 아니, 이제 나는 차분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2악장 소프라노 레치타티보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소프라노가 부르는 코랄입니다. 나는 너와 작별하려 하네. 너 사악하고 거짓된 세상아. 죄로 물든 사악한 너의 삶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네. 천국에는

멋진 삶이 있으니 내 갈망이 그곳에 있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를 섬긴 이들에게 그곳에서 영원히 보상하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레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3악장 소프라노가 부른 코랄이었습니다. 다음 4악장은 테너 레치타티보입니다. 아, 곧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네. 내가 죽음을, 모든 고난의 끝을 내 몸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죽음을 나의 재산으로 선택하고 매 시간 그것을 세워보리라. 이런 내용의 테너 레치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4악장 테너 레스타티보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아, 곧 울려라. 축복의 시간이여, 최후의 종소리를. 오라, 오라, 내가 너에게 소리를.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5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은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내가 알고 분명히 믿는 것은 나의 무덤에서 아버지께 가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것이네. 내 죽음은 다만 잠에 지나지 않으니 그로써 이 땅의 근심을 벗어던진 육신이 안식에 들리라. 이제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을진대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팔다리이니 그가 나를 다시 찾지 못할 까닭이 있겠는가. 이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 위에 나의 복된 부활을 이룰 수 있으리라. 이런 내용의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6악장 베이스 레스타티보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7악장은 코랄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으니 나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리라. 당신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출발이네. 죽음의 두려움을 당신은 몰아낼 수 있네.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가서 언제나 당신 곁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내가 기쁘게 이곳을 떠나겠네.

바흐의 칸타타 BWV 95 크리투스 데어 이스트 마인 리에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95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작곡가 우효원의 성가곡입니다. 시편 96편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리듬을 활용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역시 우리나라 작곡가 박지훈이 편곡한 찬양하라인데요. 찬송과 선율을 일부 인용하였고 후반부에는 국악타악기로 전통음악의 리듬을 사용하여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지훈 편곡 찬양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우여원 작곡 시편 96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가 이야기 이 시간 끝곡으로 박지훈이 재미있게 편곡한 구원열차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편곡 구원열차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듯 성도의 삶도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언제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혼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늘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혼의 찬송은 소명과 충성을 주제로 만든 찬송을 먼저 선곡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첫 찬송은 어둠 밤 쉬 대리니입니다. 안나 워커가 18살에 지은 시에 로엘 메이슨이 곡을 붙여 찬송가가 아닌 공립학교 음악 교과서에 노동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수록을 하였는데 후에 여러 교단에서 찬송가로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경, 구원, 찬양, 천국 등이 들어있지 않아 힘써 일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찬송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 찬송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충성하여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되기를 곤면하는 찬송으로 받아들이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드릴 텐데요.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너 주위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왕의 왕 섬기라. 원리한 메릴의 청년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메릴 목사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정통한 사람으로 형제 우애에 대한 찬송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와 네 명의 친구들을 메고 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찬송지를 시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한 찬송이지만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 대단히 귀한 찬송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찬송이기도 하죠. 오늘은 영락교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버갈 여사의 시에 스테빈스가 작곡을 한 찬송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를 다음 찬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8번이 6박자 조금 빠른 박자로 연주하도록 작곡되었는데요. 후렴의 합창적 표현이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선율을 뒤따라 나오는 남성의 화성적 응답이 가사가 가진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이 땅에서는 평안을, 주의 나라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 오라토리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한 찬송들 대부분이 보혈 찬송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드릴 비일혼의 찬송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는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찬송입니다. 회중 찬송의 특징이기도 한 진행형 시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찬송이기도 한데요. 1절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음을, 2, 3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4절에서는 성화의 길을 다가간 성도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찬양드립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로 된 이 찬송을 끝까지 부르게 되면 20번의 그 손 못자국 만져라를 부르게 됩니다. 어느 찬송이건 그 찬송의 주요 사상이 담긴 문장은 반복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지만 이 찬송은 더 특별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못자국을 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녀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게 한 후 선지자 나단의 추상과 같은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담긴 시편 51편은 회개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을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박신화 과외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 가사인데요. 2절 가사를 보면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 환경만 바라봤을 때는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분별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고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귀한 찬송인데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오늘 레온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의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신명기 31장 8절 말씀 Deuteronomy 31 verse 8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Happy Lord's Day, everyone.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appy Lord's D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네,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네, 때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계절과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들, 또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염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and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하사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Amen. What a comforting promise. God goes before us. 얼마나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기 전에 이미 앞서 가십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So today, let us move forward, not with fear, but with faith, trusting that the God who goes before us will also walk beside us. 네,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곁에서도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Amen. So we are never walking into this unknown alone. God is already there.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강력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신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모두 보여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음 한 걸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낯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요. 결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So we can take the next step with courage, not because we know what is ahead, but because we know who is already there. 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누가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let us be brave and let's have courage. Here we go.

Amen.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Deuteronomy chapter 31 verse 8.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Amen. Deuteronomy 31:8.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던지 우리는 결코 혼자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그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요. God is already preparing the way. Amen. May we walk into tomorrow with peace in our hearts, faith in our steps, and hope for what lies ahead. 네, 우리 마음에 평안을 그리고 또 우리의 걸음에는 믿음을요. 그리고 앞날에는 주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의 대규모 노쇼 피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수백 명의 잔치 음식을 준비해 두었는데

되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당일 취소해버리면 업주들은 큰 허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잔치 거절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사람들은 주인이 베푼 은혜와 풍성한 식탁보다 당장의 세상 일과 자기 바쁨을 더 우선시 하더라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노쇼가 애써 준비한 식당 주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에 바쁘다라는 핑계로 거절하는 건 역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초청을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찬 승진의 온맘 다해,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큰 잔치를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순간 사람들을 초대하죠.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식사 자리에 오라는 부름이 아니라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십시오라는 간절한 초청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밭을 사서 보러 가야 돼요. 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돼요. 각자 바쁜 일상과 이유를 대며 핑계대며 거절을 하게 되지요.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스스로 걷어찬 이 사람들,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곳인데 우리는 정작 세상의 일들에 밀려서 그 초청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초청인데 그걸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보다 내 밭, 내 소, 그것들이 우선이고 당장의 바쁨과 세상의 일들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김정석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단편선을 썼는데 한 가난한 구두장애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구두장애가 어느 날 꿈속에서 내일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다음날 구두장이는 온종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그 구두장의 눈에 보인 것은 거리를 청소하는 늙은 노인, 또 아이를 안고 떨고 있는 가난한 여인, 그리고 추위에 지친 행인들, 이분들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차와 빵을 대접하며 온기를 나누게 됩니다. 밤이 되자 구두장이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깊은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푼 그 친절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

이유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지요. 그때 정작 그분들이 놓친 것은 주인이 베푼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의 바쁨과 내 이익을 챙기느라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그 초청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께 전원 뷔페 외식 상품권을 무료로 쏩니다. 선착순 아니고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예배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술렁이며 엄청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후가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놀이공원에 간 사람, 오랜만에 주말이라서 낮잠을 길게 자야 한다는 사람, 또 맛집 줄 서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로 예배당에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짜 뷔페를 준다는데도 자기 일과 재미를 포기 못해 결국 특급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똑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나 바트 샀더니 사서 이제 꼭 가봐야 돼. 소 다섯 쌍을 샀는데 쉬어머러 가야 하니 양해해줘 하면서 정말 코믹할 정도로 뻔한 핑계들을 대며 거절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도 우리는 릴스 조금만 더 봐야 돼요, 웹툰 봐야 돼요, TV 봐야 돼요, 약속이 밀렸어요 하면서 세상의 소소한 일들에 눈이 팔려서 정작 주님의 초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손에 쥐어진 작은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잔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두보계샤는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주리의 주음성 외에는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 눈보라가 몰아치는 주일 아침 작은 감리교 예배당을 찾으셨습니다. 폭설 때문에 목사님조차 오시지 못하셔서 교인 몇 명만 남은 아주 초라한 예배였다고 해요. 그때 평신도 설교자 한 명이 엉성하고 투박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말씀인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는 너무 소툴렀지만 그 순박한 외침은 젊은 시절 스펄전 목사님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핑계로 그 자리를 거절하죠. 이 준비된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눈앞에 두고도 당장의 세상 일에 밀려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눈보라 속 허름한 예배당에서 들려온 투박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 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하니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젊은 시절 보스턴의 한 호텔에 묵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불이 나서 객실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소방관 한 명이 들이닥치면서 에머슨의 방문을 힘차게 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장 나오십시오. 지금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탈출 준비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나오세요. 하지만 에머슨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자기가 쓰던 원고, 뭉치, 그리고 책이 눈에 밟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 중요한 노트들만 좀 챙기고요. 하면서 꾸물거린 거죠. 화가 난 소방관은 에머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소리칩니다. 지금 책 따위가 문제입니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당장 나오세요. 결국 소방관의 단호한 손에 이끌려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사소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쓴 그 글들과 원고와 책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목숨에 비하면 사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요, 큰 잔치에 초대를 핑계로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살고 누려야 할 생명의 잔치를 코앞에 두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에머슨이 불타는 호텔에서 소중한 원고를 챙기려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과 작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의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목마른 사슴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서 레오노드 빈이라는 남자가 작은 신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웃도어용 신발 딱 한 종류만을 팔았는데 홍보를 위해서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환불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판매된 양의 90%가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품은 하자가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상이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고심 끝에 레오누드는 1차도 2차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레오누드가 창립한 LLB는 미국에서 최고로 신뢰받는 아웃도어 신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후지다 대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에 식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3일 전에야 제품을 완성했어요. 후지단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배 대신 비행기로 물건을 배송했는데 물건은 제때 들어갔지만 오히려 판매를 하고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비싼 배송료 값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었고요. 같은 레스토랑으로부터 두 배나 더 큰 계약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부터도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의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전적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신의박장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약속, 신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은 누군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뢰의 약속,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

0: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듣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며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시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찬양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해졌습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였던 예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시며 치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별그대 여러분도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분명 주님은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 놓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비밀들과 권세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겨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같이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안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에드워드 어바운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기도는 양과 시간보다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기도하는 사람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열정을 순종이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영범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허브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imply For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I am Melody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띄워드리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망의 바다에 하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수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고난에 상막에 놓여 있을 때 또는 그런 화를 당하고 어려움 곤경 가운데서 힘들어 할 때 그때가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낼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길 힘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 찬양이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할 비밀 언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피할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자고요.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감싸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신앙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의 마음 모으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 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북청이라고 하면은 북청 물장수, 북청 사자놀이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일성이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거 다 몰랐어요. 북청 사자놀이 문화재 등록이 있다면서요. 오직 북청 하면은 북청 사과. 그 사과도 어떻게 아냐. 북한에서 김부자들의 생일 있잖아요. 그때 생일에는 북청 사과를 뭐 4월 15일이다 하면은 415그루를 뿌리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 정도로 북청 사과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북청 하면은 아, 북청 사과 이렇게 알아요. 예, 그래서 야, 너는 그저 북청 사과를 먹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곱게 생겼구나. 이런 말도 하고 제가 15살 때 아버지가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깨신 분이더라고요. 밀수를 하셨고 김정일을 너무너무 싫어했었고 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저는 너무 싫어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반동분자지?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잡아가지?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있으면 저희 3남매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밖에서 경비를 섰어야 됐어요. 아버지 말이 밖으로 나갈까 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반동분자고 왜 공장에 출근 안 하고 왜 장사만 계속하고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장사하고 밀수하면서 먹는 거는 정말 잘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예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것보다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래서 장마당을 가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나무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은 브로커가 아, 저 사람은 중국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내가 브로커 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15살인데 어리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냐? 우리 누가 우리 중국 다닌다. 야, 걸라 그딴 말 하지 말아요. 무섭다.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삼촌이 중국에 그때 어떻게 간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나는 북한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달라 해가지고 삼촌이 알았다 해가지고 저를 중국에 넘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15살 때 우리 삼촌이 아, 너는 어차피 뭐 중국에 가서 시집도 못 가고 일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우리 삼촌이 중국에 대해서 빠삭 하거든요. 몇 번 잡혀 나와가지고 중국에 계속 들락날락 도망을 해가지고 빠삭 하니까 교회에다가 나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인지 모르죠. 근데 삼촌은 여기에 있으면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안전하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갔는데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다 챙겨주고 가니까 아이들이 한 6, 7명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꽃제비치 그 중국에 와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저는 거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여튼 하루에 5번 저희는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기도문 외우라지.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야, 니 진짜 똘똘한 게 왔다니 공부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삐뚤어지게 썼어요. 성경 신약을 제가 2번 썼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2번 쓰면은 신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이거를 쓰면 마태복음 쓰면 10원 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 10원씩 제가 다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썼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쓰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저희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저희 몸에 그게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은 교회에 이렇게 나갔다가 중국에 그때 큰 교회 빼고는 이런 교회가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온다 하면은 방석을 타타타타 걷어가지고 다 숨어 있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교회 예배 안 드린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 이게 너무 위험하구나. 우리 북한에서 왔고 하니까 이제 위험하구나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는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고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구나라고 언제 느꼈냐면요.

평온하게 먹고 살 때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일상이 이렇구나. 나는 일어나면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듣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걸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잡혀 나가게 됐어요. 연길에서 연길 냉면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 냉면이 유명하대요. 거기 저 선교사님이 학용품이랑 사면서 냉면 맛있는 데 있으니까 사주겠다고 한국 분이시거든요. 너무 설레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냉면을 다 먹고 딱 일어서는데 잡혔어요. 여섯, 일곱 명이 다. 애들 일곱 명이 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길감방, 도문변방, 북한 도문, 남양으로 잡혀 나갔어요. 그 과정에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보위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보위부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다가 발로 차이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감옥에서 욕 안 먹었잖아요. 들어오는 밥 먹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여기 딱 오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막 욕하고 이게 단체로 다 수그려가 있어야 돼. 죄인이 되어서 수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하고 봤다고 아주 그냥 쌍욕을 들어야 됐어요. 거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하면서 이게 막 정신 상태가 막 이게 막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보이부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이지도니 그 내가 조는 줄 알고 발로 차긴 했는데 사실은 기도였거든요. 너무 간절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북한 다시 저기 중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때 그거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단련대로 갔다가 또 단련돼서 이제 고아원 이런 데로 갔다가 도망쳐서 제가 집으로 갔어요. 야 그때는 진짜 똘똘했어요. 어떻게 그 감옥 같은 데서 또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간 생각을 했는지 도망 안 치면 청진의 도직결이라는 데 가서 도직결이라는 데 굉장히 빡센 곳이거든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거기 나가기 너무 들은 소리는 많아가지고 거기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기에서 어떤 기회를 해서라도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나를 도망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3개월쯤 있다가 2개월 반, 3개월쯤 있다가 도망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우리가 살면서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꽃제비 같은 애들을 네 어디 가니? 하고 물어봐서 군관동지가 야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그 군관동지한테 저 어디로 갑니다. 집을 어디로 갑니다 하니까 야 딸 같은 거예요. 딸.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 북한이 다 시포초소 이런 초소들이 있잖아요. 다 검열하니까 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군복을 입잖아요. 북한에는 군복을 입으면 또 그게 또 호랑이 옷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 군관 아저씨가 저를 딸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사람들이 이런 트럭 같은 차에 실어요. 돈 받고 이렇게 타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돈도 안 내고 그분이 국수도 또 한 그릇 사줬어요. 대기 고무산역에서 고무산 그 차 타는데 있어요. 예, 거기서 사주고 내 딸이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다 집에까지 그리고 운전수한테 얘 어디서 내리니까 여기서 좀 내려줘라 라고 해서 그분이 또 그렇게 근데 저는 이런 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거지만 저도 물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도해 준 게 아마 제가 그때 너무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도망치게 해달라고. 또 이제 거기 나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마주 나왔어요. 죽은 줄 알았다고. 안 죽었다고 그 야밤에 통곡침에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자유의 그 맛을 맛보면은요. 안 도망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 우리 어머니가 아 이가나 또 가겠구나. 그 북한에서 갓나는 그냥 노랫소리예요 여러분. 네, 그냥 이가나 또 가겠구나. 이가나야. 감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언니는 감시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집에서 이제 편하게 기도를 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때리면서 어디서 정신병이 걸려와가지고 이거 왔나 저보고 중얼중얼거리는 정신병이 걸렸다고. 그게 아임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손등도 못 믿고 손바닥 손등도 못 믿는데 어디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니 해가지고 하나

어머니, 내 중국에다에 500원을 걸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또 기절하는 거야. 성경 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 말을 하지 마. 아니, 네 머릿속에서 지우래요, 그 말을. 그 생각 자체를. 저희 어머니가, 아니 뭐 지우든지 어찌든지 나는 뭐 어차피 어머니 말안 듣는 사람이니까. 브로커라는 거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안 넘겨줘요. 그래서 나 팔아도 된다. 나 이제는 그게 12월 28일이고 이틀만 있으면 19살이니까 나 이제 시집 가도 된다. 나 이제 시집 갈 거야. 중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좋다. 야, 어떻게 자기 노력 안 했는데 물건이 하나 뚫고도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넘겨달라니까.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힘들게 그눈 왔어요. 그때 12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브로커 집에 갔는데 한 3일인가 이렇게 한족들이 이렇게 막 와요. 막 와가지고 여자들이 4까지 한 다섯, 6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막 이러더니 데리고 가요. 막 쏴쏴 이러더니 한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응, 데리고 갔구나. 한 두세 명 남을 때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브로커하고 약속했어요. 대신에 나를 팔면 우리 집에 반을 주고 삼촌이 반을 가져라. 우리 집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어째 그럽니까? 제가 물어봐. 제가 혼자, 마지막에 혼자 남았으니까. 어째 그럽니까? 이러니까. 그 아침에 감자 반찬 같이 우리 먹고 있으면서. 야, 너를 이제 다 최고로 많이 봐도 16살밖에 아이 보는구나. 자기네는 섹시, 애 낳아줄 섹시 필요하지. 이 애를 아이 키운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집, 그 아지미 동생이 교회 다니세요. 남자분이. 그러더니, 야를 어떻게 그럼 내보낼 수도 없고 저기 교회다 또 넣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절망을 하고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작은 체구 덕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절망이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후티 반군의 공세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맹국들에게 방공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들은 군사 개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제재의 장기화와 경제난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에 전개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감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 우주 공간까지 미래 작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우주군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지난해 최대 8억 달러를 벌었고 일부 노동자는 러시아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을 받아 주 7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 3가가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문화, 야외 식사 등이 어우러진 매력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에서 4%로 조정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으로 올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연준은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관세로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성장과 고용도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자 선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에서 2.3%로 높이고 실업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낮췄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3.8%에서 4.1%로 올라갔는데요.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7%로 높이고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9년으로 내다봤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예멘 후티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사우디가 프랑스와 영국, 파키스탄, 이집트 등의 방공자산 배치를 요청했다고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이어진 미-이란 전쟁으로 미국 역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요청한 미군의 후티 직접 공격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사우디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작전 계획을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공동 방위 조약을 맺은 파키스탄과 터키에도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오만은 미국과 후티 대표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고 터키에도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중국산 둥펑 15 탄도미사일을 처음 실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후티의 공격으로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이 중단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당과 행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고수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강연과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을 핵을 보유한 정상 국가로 인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강연에서는 외부의 대화나 비핵화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제재 속에서도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가운데 내부에서 북미 협상과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의 자부심으로 허리띠를 조이라라는 주문에 대해 핵미사일을 발사할수록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주민이 먹을 쌀은 줄어든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주민이 바라는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가 아니라 당장 굶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전개됐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동해상을 오가며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공군이 3대만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 장비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포착하고 발사 이후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자폭 드론을 동시에 동원한 이른바 4종 섞어 쏘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전날에는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리톤도 한반도와 동서해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활동을 벌였는데요. 트리톤은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한반도 면적의 약 30배에 이르는 구역을 감시하고 여러 표적의 움직임과 레이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 미 정찰기의 잇따른 전개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감시 강화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이 구체적인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까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할 작전 영역으로 제시했습니다.

했습니다. 댄 케인 미군 합참 의장은 국방 컨퍼런스에서 미군이 해저에서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버티며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에 앞서 지상군과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 상대국의 위성과 군사 자산을 무력화할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 우주군은 앞으로 5년 동안 병력을 현재 2배인 약 2만 5천 명으로 늘리고 증원 인력의 3분의 1을 전투 부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1967년 외기권 조약에 따라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래식 우주무기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국제규범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미중러 군비 경쟁이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VOA 방송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한 다자 제재 모니터링 팀은 북한이 최소 17개 나라에 최대 10만여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3만 5,600명에서 10만 1,280명에 이르며 지난해 북한 당국에 벌어다 준 돈은 4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8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최대 7만 명, 러시아에는 최대 3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일부 노동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건설과 제조업뿐 아니라 군용 드론 공장에도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어 북러 협력이 무기 생산 단계로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임금의 80에서 90%를 가져가고 이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국가 사업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참여국들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파견을 알선한 기업과 개인을 조사하고 학생 비자 악용과 북한으로의 자금 송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구금시설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중국 기업의 주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석좌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오전 5시 30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 7일 일하고 주문이 몰리면 머리에 손전등을 달고 밤새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직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고 현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 의류, 가죽제품 등은 여러 단계를 거쳐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세탁된 뒤 세계 시장에 유통된다는 설명입니다. 총문회에 출석한 탈북민 데보라 최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혀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간 뒤 1년 반 동안 감금과 성폭행을 당한 경험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인신매매와 폭력을 감수하는 탈북 여성들이 많다며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계속 요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일보는 서울 종로 3가가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종로 3가는 지난 2021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두 계단 상승했는데요. 타임아웃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편집자들의 추천을 토대로 매년 주목할 만한 동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로 3가의 오래된 골목과 새로운 상점이 어우러진 분위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문화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립 상점과 새로운 문화 공간이 늘어나면서도 지역 고유의 풍경과 역사적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임아웃은 종로 3가에서 보내는 하루를 소개하며 카페에서 폭신한 찐빵을 맛보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종로 3가에 이어 모로코 라바트의 해안 지역 로세양이 2위, 예술적인 분위기로 주목받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힐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아웃은 코로나19 이후 도심의 새로운 창작 공간과 상점, 식당이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도시의 중심가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수원 18도, 서울 17도, 춘천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9도, 춘천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18도, 대전과 세종 17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0도, 대전 29도,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0: 전라남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제주 21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평양 17도, 신의주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남도 지방 역시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청진 15도, 함흥 14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2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0781 성도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의 새벽 시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녘당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요.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저도 더 관심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방송을 하는 이유는 북녘당에서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가장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감시 때문에라도 듣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남북한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복음과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중의 첫날인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평안의 은혜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에게, 제 3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합창단의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윤서준 씨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그에게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의 앞에 오늘 어떤 하루가 허락되든지, 어떤 하루가 그렇게 펼쳐지든지

있는지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구하며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사업을 하러 가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자기가 기름으로 다친 데를 다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가서 돈을 주면서 만약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잘 좀 봐줘라. 그러고 갔어요. 그 얘기를 누가복음 10장에 하면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결론은 간단해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 과연 나 목사가 그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섬기는 것이 뭐냐?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심이 깔려있는 섬김.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너희는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데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성경에서 나오더라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0: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축복을 못 받는 중대한 경고가 바로 그 말씀이지요. 세상의 유혹, 재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지금 세계 인구가 35년 만에 더블로 늘어나지만은 그 중에 어린아이 8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세계에서 6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7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약 12,000명이 매일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해마다 40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균형을 잡고 해결을 하느냐. 시편 155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힘껏 베풀라고 그랬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래오래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남하고 나눠 가지세요.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베이스 오영광 씨의 목소리로 또 예수 앞에 나오면 합창단의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을 건너시고 중국에서 걸으셨던 20여 년의 여정들 그리고 한국행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2개월 차에 접어든 정착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0: 네.
1: 그 여정 가운데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고향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고향분들에게 그리고 이곳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우연히 방송을 들으시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0: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1: 아.
0: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이 그 세상에서 세상의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르거든요.
1: 네.
0: 달라요. 엄청 달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충행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 뜻 은혜 또 평강을 또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우리 북한 영혼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길 원합니다.
1: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당장 지금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는
0: 네.
1: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는
0: 네.
1: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바뀌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그런 고향분들에게 언젠가 정말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고향에 다시금 가실 그날이 있으실 텐데
0: 네.
1: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가 있고 또 세상 그게 하고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1: 네.
0: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 소망이거든요. 천국 소망. 우리가 사람 죽는 것이 다 재정된 지가 한번 죽는 것인데
1: 네.
0: 그러나 우리 그 영원히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건의하게 됩니다.
1: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0: 네.
1: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 집사님께서 그럼 이곳에서 지금 이제 집도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또 신앙생활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이곳에서 오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0: 네.
1: 그 나이에 상관없이
0: 네.
1: 하고팠던 일 아니면 경제생활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또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네. 어떤 걸 할 계획이실까요?
0: 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차 기간을 둬가지고 그 안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1: 네.
0: 컴퓨터도 또 배우고 그런 가정 한 1년 두고 제가 신학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 1년 동안 이 사회와 또 북한과 중국이 다른 환경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0: 네.
1: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신다고요.
0: 네.
1: 저희가 다음에 뵐 때는 어쩌면 또 목사님으로 뵐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또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0: 나누면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1: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전할 말씀은 정말 북한 땅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말
0: 네.
1: 그 독재 정권 정치하는 그런 나라이라서 우리 정말 다 지금 이렇게 우리 북한 우리 동포들 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0: 얼른 이 자유의 땅에서
1: 네,
0: 예배의
1: 자유 예,
0: 자유를
1: 맞아요.
0: 참 자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감히 우리가 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없는
1: 맞아요.
0: 무궁무진한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다 세세히 다 듣고 계시잖아요.
1: 네.
0: 분명히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남한 정착 2개월 차, 이제 곧 3개월 차에 접어드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드보라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도전이 심겨졌기를, 복음의 열매가 꽃 피우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보라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를 오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지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도미누스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찬양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정말 가을의 한복판에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여기는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이제 빨간 날이어서
1: 네.
0: 토요일, 주일까지 4일을
1: 글쎄 말이에요, 4일 동안. 네. 북한에 있을 때는 이게 추석날이라 해도
0: 네.
1: 당일 하루 아니면 또 연휴가 주말이 끼우면 저는 기억이 이틀 이상 지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0: 아, 네. 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1: 근데 이게 4일이잖아요.
0: 네.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추석 연휴를 명절을 보내시는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이야기가 더 특별한 만큼 오늘 그 내 돈 내 산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주말 과일 종합 세트 11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추석이 되면 참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과일 종합 세트.
1: 네, 맞습니다.
0: 선물용으로 사신 거죠?
1: 네, 그렇죠.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참 이제 추석 명절이면 저희가 벌써 이제는 한국 와서도 벌써 이제 10년 더 되고도 남는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0: 네.
1: 참 가장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아려오는 게 추석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북에서 오신 친구들끼리는 그날에 서로 모이기도 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서로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긴 하죠.
0: 네. 보통 그렇게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한 해 동안 거두었던 하나님께 네. 허락해 주셨던 것들의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0: 북한에서는 그럼 보통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그러니까 추석은 북한은 보통 지금 얘기처럼 화상은 안 하고 다 산이 묻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다 이제 산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전날에 이제 다 모여서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에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면 못 가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북한은 다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다 이제 부모라든가 친차 일가족이 산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벌초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점심을 맞으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거기서 이제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술 꽤 많이 마시죠. 산에서 그걸 이제
0: 똑같네요.
1: 오후 시간 내려오면 그때는 길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얼굴 부벌게가지고 취한 분들이 꽤 많아요, 수석날에는. 네.
0: 근데 거기도 그럼 북한에서도 서로 선물을 좀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1: 그런 건 없어요. 한국은 추석 명절 전에는 완전히 뭐 이제 이게 뭐 택배라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선물 상자들이 막 오가잖아요, 개인들이. 네. 북한은 김일성, 뭐 김정일, 지금 김정은 그들이 하다라는 그러니까 밑에다 이제 하달해 주는 것만 선물이라 그러지 개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건 이게 허용이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선물보다 기념품을 뭐 서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0: 네.
1: 선물은 오직 김씨 일가들의 해당해서만 이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평양에 있을 때 저희 연구소 있던 의사단 격리부 안에도
0: 네.
1: 선물과라고 있었어요.
0: 선물과.
1: 그러니까 선물과라는 게 명절 맞으면 그때는 네. 태평술공장에 있는 술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지금은 김정은 되겠죠. 그들의 명의로 박스에다가 선물 이렇게 써요. 그런 게 되는데 아니다 이제 뭘 넣어가지고 그거는 일반인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을 다한 사람들한테 간부들 탐부들 사실 탐부들한테는 이제 보니까 제 기억에도 술 뭐 한 병에 뭔가 조금씩 주긴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북한은 추석 맞으면서 개인들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 이런 문화는 없죠.
0: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뭐 처음 맞는 것들이 참 많으셨겠지만
1: 네.
0: 이게 추석이 되면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사실 크고 작은 선물을
1: 맞습니다.
0: 주기도
1: 네.
0: 하고 주변에서도 나누기도 하는데
1: 네, 나도 놀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벌써 추석 되기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집에 상자들이 막 도착하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자기 신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국정원에서 하잖아요.
0: 네.
1: 그쪽에서도 이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원 또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해서 와서 한 번씩 강의했거나 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미 와 있던 선배들 중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추석날에 솔직히 말해서 믿는 동안은
0: 네.
1: 뭐 안 사도 이제 그 선물 가지고는 거의 이제 과일 충족다 대체 과일이 많아요. 과일 많고
0: 그쵸.
1: 그다음에 이제 그 통조림들, 그다음에 기름 있잖아요. 무슨 그
0: 식용유,
1: 식용유인데 뭐 일반 식용유 아니죠. 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
0: 참기름도 있고.
1: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선물들을 많이 받으면서 놀란 게, 야, 이 한국 사회는 근데 처음에는 금방 왔으니까 남한테 선물 줄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젠 좀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받으면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0: 네.
1: 예,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추석 때는 그 재미도 괜찮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또 선물을 저희 고향 또 선배님한테 오랫동안 이제 북위에 있는 가족 한 명도 안 온 분이어서 외롭죠 그날엔 또. 네, 또 그분도 항상 또 선물 보내요. 그래서
0: 네.
1: 이번에 그 선물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0: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어릴 때부터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오갔던 선물이라서
1: 네.
0: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뭔가 감사의 제목들을 네. 이렇게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1: 네.
0: 한편으로는 또 감사의 제목이다
1: 네,
0: 많은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또 4일 동안 쉬잖아요 대표님
1: 네.
0: 일도 쉬실 거 아니에요 빨간 날이니까
1: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일 자체가 또 세포 배양 관련된 거다 보니까 하루는 나가야 돼요
0: 세포는 쉴 수 없으니까요.
1: 세포는 자꾸 먹으니까. 배지라고 하는 영양배지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0: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시는
1: 그래도 4일이니까, 있겠습니다. 4일이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느 하루간 또 제가 또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오래 쉬는 것도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은 있잖아요. 추석
0: 네.
1: 명절이라든가 길어지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북한에서 추석을 한번 쉴 때인데 이틀이 아니라 3일 쉰 적 한 번 딱 있었어요.
0: 오, 그래요?
1: 하고 있는지 기억이 지금

0: 그때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먹을 게 흔하지 않으니까 어. 야 3일 동안 그거 어떻게 세니? 주변 사람 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한국은 추석이 아무리 길어도 먹는 건 걱정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먹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1: 너무 많이 먹죠. 네, 추석
0: 근데
1: 때는.
0: 집에 가만히 있으면 추석 때 같은 거 이런 날에는 살쪄요 막. 아. 일을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1: 얼굴이 다 반들반들해져.
0: 그래서 제 걱정이거든요. 네. 한국 분들은 자기가 몸 살찌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몸까기, 살까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살까기를 하는데 이번도 이제 추석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도중에 한번 나갔다 오는 건 다행이고 네. 그리고 이번도 또 이제 명절에 아들 며느리 또 손녀까지 이제 오겠다 하니까 당장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맞을 준비를 또 해야죠.
1: 3대가 모여서 보내는 명절이에요.
0: 그래 맞습니다.
1: 3대 2대 뭐 4대가 모이는 풍경이
0: 그렇죠. 아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추석 명절에 모이는 집들 보니까 3대가 아니라 4대가 다 모이더라. 거의 다가.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이 다 지금 90 이상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1: 맞아요.
0: 그럼 보통 보면 80 이상 90까지 살다 보니까 90 이상 막 다 사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넌 자식들까지 이제는 다 등달 같이 오다 보니까 중조 할아버지가 되고 중손자 중손녀가 되는 거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야 사이가 좋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결국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네. 결국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는 거의 이제 중조 이런 건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손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이미 전에 다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는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중손자 중손녀의 세배라든가 인사를 받잖아요. 그런 문화 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거죠. 확실히.
1: 네. 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0: 맞습니다.
1: 계시고 예. 빨간 날에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예. 해외여행도 이날을 노려서 일부러 가시는
0: 지금 보니까 지금 TV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당장 추석인데 지금 이제 일주일 전부터 지금 공항에 가게 되면 비행기 매진 다 돼가지고 네. 꽉 찬대요. 그리고 지금 뭐 버스 뭐 그리고 고속도로 요즘 봐요. 지금 사람 뭐 완전히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이제 남과 북의 차이를 딱 느끼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야, 이게 북한은 100년 돼도 지금 상태 체제 가지고는 100년이 돼도 따라올 것 같지 못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행복,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저쪽에서는. 우리의 이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을수록 네.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복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는 걸 알게 되면 북한이 빨리 허물어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아멘. 네. 그렇게 기차임에도 참 어려운 시즌이 그런 시기가 바로 추석인데 네. 참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우리 대표님도 포함해서 네. 기차임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릴 때 양강도에 가는 기차도 빨리 열리고 신의주에 가는 기차도 얼른 열리고
0: 그러게 말이에요.
1: 평양 가는 기차도 같이 예매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 탈북자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 지금 수소차, 전기차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들이 갑자기 통일되면 북한이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가는 도중에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탈북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갑자기 통일되면 그 어떻게 갈 수 있지?
1: 세상에.
0: 제일 좋은 게 뭐냐면 SUV 같은 이제 그 큰 저 트럭 네. 트럭 같은 승용차 있잖아요. 그 뒤에 북한 말로 라이또방, 롱구방 뭐 그랬거든요. 그런 차에 바퀴가 사륜 기동돼 가지고 밭도 막 가고 산도 막 갈 수 있는 그리고 북한처럼 길이 나빠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차 끄는 친구들 꽤 많아요. 그리고 휘발유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한은 디젤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유 이런 경유 이런 차들을 그러니까 그런 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갑자기 통일돼도 고향에 가려면 전기차나 그다음에 그 수소차 같은 거는 좋지만은 북한이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네. 가다 보면 휘발유 팔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경유 파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런 차를 선호하는 거죠 지금.
1: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는
0: 글쎄 말이에요.
1: 소망이에요. 근데 네. 네, 이런 소망과 또 이런 날들을 맞을 때마다 대표님께서는 또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번도 제가 또 추석 맞으면서 또 이번에 그 선물을 준비할 때도 선배한테 보내는 선물이 이제 과일 종합 세트였어요. 근데 뭐 11만

0: 계산을 하면 사실은 비용 자체도 뭐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견만 오전에 한 견 나가서 일해도 될 수 있는 건데 또 그걸 보내면 또 그런 게 그만큼 오는데 그 종합 세트 안에 그 내용이 이 남방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파인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멜론 그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 뭐 말해도 뭔지 모르거든요. 멜론
1: 하얀 수박.
0: 네, 그다음에 천리향 그다음에 그 뭐 귤도 이제 엄청 또 이쁜 거 배 사과들 다 완전히 북한에서는 김부조만 먹던 특제품 과일이거든요. 그 세트가 이제 바구니처럼 된 세트인데
1: 네.
0: 진짜 북한에서 아마 고위층들도 그런 건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 보내면서도 느낀 게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렇게 복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도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말씀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 아멘.
0: 아멘. 네, 이렇게 참 이게 추석 명절은 보통 보면 그 한 해 동안 풍성한 이제 그 가을 거디를 하고 열매를 먹고 그 맺은 걸 가지고 이미 자기 선친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날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북한은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천지 모든 만물들을 정말 이렇게 추석날에 이렇게 부모들한테 드리는 걸 볼 때는 참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상을 믿는 북한 얼마 차이 나냐 하는 걸 또 간절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참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가을도 함께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네. 주님을 남과 북이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하늘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김 대표의 내돈내산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두 번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음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묵상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희망찬 새 하루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다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하여야 한다고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는 오늘날 우리에게 차려진 것은 기아와 굶주림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량 아사였고 절망과 두려움 뿐이었음을 변명할 수가 없네요. 태초의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고 그분의 모든 성품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속성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그 사랑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당도 어머니 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인 어머니의 그 고매하고 위대한 사랑까지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랑을 다 지으신 사랑 중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인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상과 거짓의 영에 속아 배고픔과 슬픔과 부족함과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랑에 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당신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이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

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9도로,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7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한 줄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함께 따라 하셨나요?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그 소망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명령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무거운 주제입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해요. 이하 4절까지 문장이 제법 길지만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재혼한 여자가 다시 혼자가 된 경우에 전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혼에 대한 전반적 규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례를 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답하시죠. 이 말씀은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로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직후에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반발하여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묻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이혼 증서가 없이 버림받은 여자는 노예 이하의 취급을 받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이혼 증서는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음행은 큰 죄악이고 그에 대한 경고도 있어야 하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것을 명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 율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법이 임했다면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 위에서 제하신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욕심으로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혼하려고 마음먹진 않았나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고 해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군대를 모집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의 비상사태나 거창한 공적 과업보다 새로 시작하는 한 가정의 정착과 평안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십니다.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국가적 의무와 부담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저도 결혼 직후부터 고된 시집살이에 남편은 레지던트라 보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내가 왜 시집살이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남편과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시댁과의 문제에서 어떤 것도 넘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한 몸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1년에 신뢰를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1년이 무너지면 평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부모들

0: 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고 해요. 당시에 맷돌은 매일 먹을 곡식을 빻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였어요. 그러니 남의 맷돌을 빼앗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격이죠. 하나님은 이 생명을 너무도 귀히 여기시기에 이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 성공이나 직장 업무를 핑계로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가족과 지체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맷돌을 빼앗듯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있지는 않나요? 전심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애인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약자들에게 흘려보내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20대에 혈액투석을 시작하여 2년여 기간의 투석 끝에 어머니께 신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지요.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생각보다 주변에 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지 않는 것과 반대로 장애인들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교회 안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부서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지요.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 저와 달리 장애를 가진 부서의 아이들은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 자체에서 기쁨을 찾고 춤추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저를 그 자리까지 낮춰주셨음에도 저는 여전히 약자들을 사랑하기보다 기피하고 욕할 때가 많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나병에 걸린 자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규례를 세우시는데 저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기도하고도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짓밟고 있어요. 미리암의 나병 사건을 기억하라는 구절 말씀처럼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고해요. 바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내가 나병에 걸린 죄인임을 기억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를 옭아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완악한 내 생각을 꺾고 한 몸된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웃의 맷돌 같은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말씀을 저희 편할 대로 떼어 읽으며 완악한 마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음에도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 한 몸된 가정을 가볍게 여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성공과 바쁜 일을 핑계로 배우자와 자녀의 아픔을 못 본 채 하고 남의 맷돌을 빼앗듯 누군가의 생명과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을 기억하라 하시는데 저희가 고침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도리어 연약한 이웃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꺾고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혼의 위기 앞에 선 가정들이 말씀으로 돌이켜 가정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4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갈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이제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야 하잖아. 세례를 주고 1년에 그래서 1,000명 막 1,500명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나다 그랬어. 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어. 뭐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을 때 빛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선포할 때 말씀의 생명이 묻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주님이 본래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어야만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면 원고를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의 생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생명계,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에 베낄 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시인할 때에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우리 종의 주제인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나의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요. 그것을 듣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요. 감추었던 만나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없고 뭐 있을 때도 그것이

0: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는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손이 그 새긴 것을 받는 자는 그 위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나와야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공동체 백석이라는 것을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석의 총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교회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 설마 하나님은 역사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주여 복을 주시기를.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스스로에게 낮은 점수를 매기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산 속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기드온도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두려움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한 나라를 구할 만큼 용맹한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를 향한 이러한 호칭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작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까지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내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시지요. 사람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너머에 있는 사명을 바라보십니다. 혹시 오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을 실패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실패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기드온 역시 자신을 그렇게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지금 모습만 바라보지 않지요. 아직 어린 자녀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혹시 인생에 넘어진 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사명을 먼저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내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레오네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름다운 가을 아침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어떠함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깊은 산이 되고 넓은 호수가 됩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것. 그 소망의 출발은 바로 예배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21일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더라.

0: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함께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장면이 끝이 나죠. 자,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게 이르렀다. 그러죠. 자, 다윗은 사울이 마지막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한 길보아 산 전투, 길보아 전투라고 그러죠. 이 길보아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 하, 한번 볼까요? 2장에 나오는데요. 1절은 사울이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17절에서 27절까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이 슬픈 노래 애가 조가라고도 하고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당시 이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시글락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몸을 사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윗을 그곳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으로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 23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렇게 왕으로 있은 지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7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유다를 더욱 강성한 나라로 세워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의 남은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있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가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스보셋의 왕조는 줄어들고 어그러들고 다윗의 왕조는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로? 이 다윗에게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급기야 그 기울었던 마음을 갖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며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기간 7년을 기다렸습니다. 항상 물리적으로 무엇을 강제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게 하시는데 그 시간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릴 때도 있고 또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점이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통해 변화되고, 시간을 통해 기다리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에 너무 많이 약하죠. 그래서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다 보면 큰 무리 없이, 아마도 이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성급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거기서 큰 내란과 전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일 극심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을 무리들이 어디냐면 사울 지파의 족속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극심하게 반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울의 지파 얘기가 나오죠. 29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다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집, 여전히 이스보셋,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렇죠? 그 중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해서 나온 자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3,000명이요. 이제 민심이 이반되기, 지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여기 그 3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이 베냐민 자손은 딱 3천 명. 근데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이 다 왔는데 12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 동편의 모든 지파의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다윗을 기쁨으로 왕으로 삼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왕이 됐는데 어떤 지파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저거는 왕이 아니다, 막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 안에 이제 통합을 하는데 큰 내용과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되는 데는 때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각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할, 또 때로는 많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을 묶는데 하나님은 7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다윗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시기와 미움만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기울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볼 때는 답답한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때는 다윗의 왕조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고, 아니 사울의 왕조에는 점점점 쇠락하게 하시는 걸 보니 모든 이스라엘 마음이 어디로? 다윗에게로 기울어 가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아주 무장을 한, 여러분 이제 나라의 근간은 군사력이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으로 나옵니다. 모든 지파, 왜 모든 지파에서 오느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자는 거죠. 다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역대상 11장 10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했다 그러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세워져 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도 보면 10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가시는 거죠. 자, 이때 제일 먼저 다윗 왕조의 자손들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몇 명이요? 6,800명. 사실 유다 지파는 꽤 큰 지파였는데 여러분 이게 군사가 다른 지파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 큰 용사가 몇 명 나옵니까? 2만 800명이 나오죠. 근데 유다는 6,800. 대조하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몇 명이 나옵니까? 4,600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유다는 다윗의 밑에 또 군사를 더 많았는데 어떻게 6,800명밖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기존에 있던 군사들 말고 새롭게 이 다윗에게로 유다 지파로 합류해서 새롭게 세워진 이 군사들 요 숫자를 6,800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6,800은 그 유다 지파 전체가 아니라 새롭게 합류한 이들을 6,800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6,800. 25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 싸움 잘하는 큰 용사가 7,100. 레위 자손까지 이제 들어오는데 레위도 무장을 했는데 4,000. 그리고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 대제사장 집안인데 레위 자손이 4,700이면 대제사장의 자손의 집안 중에도 3,700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0여 명이다. 특별히 여기는 사독 가문의 사람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파가 아니라. 왜 사독 가문의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는 이제 사독이 나중에 이 다윗과 함께 이제 왕조를 세워가고 나중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과 함께 시작한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 가문,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갖는 제사장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베냐민이 3,000명, 여러 지파 중에 작은, 가장 인원이 작은 데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큰 용사가 2만 8백, 므낫세는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만 8천,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인원이 아주 작은 지파가 있습니다. 뭐 지파도 작고, 그게 바로 어디냐면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사람들이 200명이 왔는데 이 이사갈 자손을 소개하는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여기 이제 시세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The Times 우리 그 생명의 삶을 보면은 이게 성경에 The Times 이렇게 돼 있죠. 때를 분별하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지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200명. 여러분 많진 않지만 정말 시기와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록 적더라도 200명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때를 분별하고 행할 것을 분별하는 사람. 귀하죠. 그래서 전쟁의 군사들인데 군사력으로 기여도 하지만 특별히 이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 기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 33절에 스불론 중에는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0: 5만 명.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 이 더블 마인드. 딴 마음 차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전쟁과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이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전쟁하다가 막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건데, 두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품어야죠. 여러분, 그 헬라어로 이 마귀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디아라고 그러면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마귀는 분열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고, 두 마음을 품으면 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의심도 하고, 믿음과 의심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스불론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면서 38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어떤 마음으로? 성심으로, 성심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같이 사흘을 지내고 먹고 마시며 큰 기쁨 가운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온 마음으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또 목장에서도 온 한 마음으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남선교회 또 여전도에서도 온 마음으로 한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얻는 것, 마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에 몇 년을 두셨다? 7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마음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는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젠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하고자 헤브론으로 모인 용사들로 이스라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지파들이 앞다투어 나서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가 몰려온 결단이 이 아침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자손들처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에도 주목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것이 정의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담대히 행동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이 녹아있음이 묵상되어서 더욱 본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 지파가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로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여정에도 새 역사를 쓰는 은혜를 기대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를 돕는 자를 많이 세우시며 또한 그 모든 무리 속에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제장 남지구 인도의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명절을 앞둔 한 주 말씀 안에서 그래도 강건하십시오. 샬롬.

0: 70년 은혜 70년
1: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유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런 말보다도 부모는 자기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자랄 것을 희망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을 경계할까요? 그것은 아마 살면서 거짓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인생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체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되게 살면 그 삶이 어떠해지는 것인가를 부모들은 아는 거죠. 거짓 위에 쌓아올린 인생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28절 말씀해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경계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4장의 말씀은 주전 750년경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땅의 상황은 암담하기 그지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도 없고,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오래 다니고 집에 교패가 붙어있고 집에 십자가가 붙어있는데 그 집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는 그곳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1절에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2절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속임은 속이는 행동입니다. 이전에 개혁성경에는 사위라고 했어요. 사위, 거짓된 행동, 이것만이 가득하다는 거죠. 거짓과 속임을 기반으로 하는 도둑질, 거짓과 속임을 기반으로 하는 간음, 거짓과 속임으로 인한 살인과 포악, 이것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회의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멀리 가지 않습니다. 1절에는 없는 거, 2절에는 있는 거, 3절에는 그 사회의 결말을 얘기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거짓과 속임과 도둑질과 간음의 결론은 쇠잔함과 파멸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십계명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가볍게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 십계명을 그냥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짓과 속임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관대하죠. 예를 들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거짓말해서 모면하려고 하고, 상황이 불리하면 거짓말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죠. 타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이 시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권력을 둘이 못 나누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황급하게 도망을 했어요. 이때 상황이 심각하고 위태로웠죠. 그런데 시바가 떡 200개와 건포도송이 100개, 포도주와 과일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에게 그것을 베풀면서 선의를 베풉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때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지금 내 주인이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아버지의 나라, 즉 사울의 나라가 지금 백성들이 그 나라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린다고. 이 얘기는 무슨냐면 왕이 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어요.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먹게 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이제 자신이 어려워지니까 왕이 될 궁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비보셋에게 하사했던 모든 땅과 소유를 이제 네 것이다 그랬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절하고 돌아갔어요. 세 장을 건너뛰어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문안을 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꺾이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도 다윗왕에게 나왔습니다. 문안하러. 다윗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저놈을 내쫓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될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도피하는 때부터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은 치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활한 이 무비보셋, 누가 모함한 거예요? 시바가 모함한 거예요. 시바가 이 주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이 누구예요? 시바입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시바의 말은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쟁의 상대를 이기려고 거짓말하고 또 손해를 입히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쟁관계에 있든 아니면 내가 위기에 처해 있든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든 사실이 아닌 걸 매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면서 4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패한 이 심정이 남아있고 본성상 우리에게는 거짓된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거짓이 튀어나와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가로막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노력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일도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근데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 땅에는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면서 과장했던 정탐꾼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2006년에 미국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 배출 가스의 문제를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자신들의 기술로는 그 연비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실제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동차에 장착해서 팔았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배출가스가 줄어들고 일반 도로에 나가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작동하지 않게. 문제는 실제 주행하면서 허용치의 40배에 달하는 질소 산화물이 배출됐는데 이 회사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광고했느냐, 이 차는 크린 디젤이다, 깨끗한 디젤이라고 광고를 했어요. 이 차는 정말 깨끗한 디젤이다. 그래서 2013년과 2014년에 실제 배출가스 치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실험실에서는 이 치수가 낮고 실제 도로에서는 왜 이 치수가 높으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이후 18개월 동안 이 회사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작창한 것을 숨기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2016년에 최대 147억 달러를 보상해야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단지 우리가 사는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과장해서 일어나는 피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에게 유리한 거는 부풀리고 나에게 불리한 거는 축소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혹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저 사람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뭐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저 사람 뭐 먹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공으로 저렇게 열심히 일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의 이야기를 전부의 이야기로 과장, 확대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무개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 사람한테 들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너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예 아니오 아니오만 하라. 그에게서 더 나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진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바꾸고 있는 것 없는 걸 얘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거짓은 마귀의 편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진리 편에 서는 것은 예수 편에 서는 것이고 거짓 편에 서는 것은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느냐, 마귀의 악함과 거짓 가운데 서 있느냐, 이 양쪽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두려워 떨고 그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랬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0: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은 세 가지 필터를 거쳐서 나와야 된다. 정수기가 필터, 정수기의 물이 필터를 거쳐서 우리가 마실 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소크라테스는 트리플 필터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세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그게 뭐냐? 참인가? 좋은가? 필요한가? 세 가지 필터. 참인가? 그 말이 참인가? 그 말이 좋은가? 덕이 되는가? 그 말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진실의 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 건 말하지 말아라. 네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를 점검해서 말해라. 두 번째로는 필요의 문인가? 필요의 문입니다. 이 말하는 게 필요한가? 말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도 필요 없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그것은 폐가 되는 거예요. 소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덕이 되는가? 이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이 말을 함으로 덕이 안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속에서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때는 세 가지 필터, 세 가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첫 번째, 참인가? 두 번째, 진실, 덕이 되는가? 세 번째, 필요한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거짓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과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거짓이란 말이 나와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여기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누구를? 하와를. 이전 성경에는 그에게는 영이 유여하셨으나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담에게 하나를 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한 말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가족들 속이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또 뒤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꼭 지키라고 주신 이 계명, 이것을 기억하여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유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하나샘교회 윤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어제 오후 뉴스를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두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1: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0: 아,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1: 몰랐어요.
0: 오늘 우리 아침은 너무나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또 커피 한잔 하고 계실 테고요. 어쩌면 평화라는 게 바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가족을 안심해서 집 밖으로 내보내고 저녁이면 당연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
1: 예.
0: 너무 익숙해서 잘 느끼진 못하지만 요즘 세계 곳곳에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1: 예.
0: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단순히 누리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네.
1: 평화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평안히 누리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0: 네.
1: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0: 아, 맞아요.
1: 화를 더 키우는 말 대신에 조금은 부드러운 말을 선택하고
0: 네.
1: 편을 가리기보다는 먼저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고
0: 네.
1: 가족이나 동료들과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보는 것. 평화는 어쩌면 아주 멀리 있는 거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네.
1: 긴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또 대화의 길이 닫히지 않도록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전쟁의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0: 네.
1: 그리고 나부터 오늘 누군가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평화라는 거는요. 그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화평을 선택하고 그 화평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일상들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아침에 감사하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더하시는 복된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0: 우리 사모하신 주님께 맡긴 담을 모두 하시는 주님께
1: 아멘. 평화되신 주님,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 아, 평화라는 건 참 네. 감사한데 평화가 거저오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면
1: 맞아요,
2: 좋겠네요.
1: 맞아요.
2: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1: 네.
2: 저는 사실 이 오늘 오프닝에 나왔던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일을 몰랐어요.
1: 네.
2: 요즘에 사실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 네.
2: 아침에 와서 오프닝을 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제가 몰랐어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놀란 지점은 네. 제가 몰랐던 게 놀란 게 아니라 찾아봐도 기사가 별로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막 많이 나왔을 텐데 사람들 이제는 평화를 좀 너무 당연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1: 네. 맞아요. 그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화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2: 맞아요.
1: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주위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2: 화평케 하는 자 네. 되시기
1: 아멘.
2: 바랍니다.
1: 또 이제 이번 주 명절 중간이잖아요.
2: 아 가족에서 네. 화평케 하는 자들.
1: 그 화평을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이번 명절 정말 좋았어라는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보통 명절이 네. 되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보다는 이제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 그리고 그 화평을 깨뜨리는 것을 부추기는 자들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가족들이.
1: 그렇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선에
2: 아멘.
1: 예,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자 좋은 아침입니다. 8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예고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조화는, 예, 월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수요일은 아침 7시부터 고향 가는 길.
2: 고향 가는 길.
1: 전국 생방송이 있어서 하루를
2: 그렇군요.
1: 쉽니다. 그리고 목금은 설 특집으로, 아, 추석이래. 추석 특집으로 제가 혼자 또 진행을 할 거고, 또 전 지사에 있는 좋은 또 특집들을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2: 예.
1: 목사님은 오늘과 내일 뵙고,
2: 그렇군요.
1: 설 지나, 아, 자꾸 왜 이러지? 추석 지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설을 그리워합니다.
1: 자. 며느리 입장에서 설이나 추석이 똑같아요.
2: 일하는 그거죠,
1: 똑같은
2: 뭐.
1: 거.
2: 예.
1: 자,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주세요, 목사님.
2: 참여하실 분들은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으니까

0: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습봉이네. 또 추석 앞두고 뭔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명절 연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성경 1도 캠페인 한 권 한 단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32번님이요.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추석에 제사 지내던 가정들은 올 추석에 제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1: 아멘, 아멘.
0: 오늘도 한 주간도 만나주세요.
1: 아, 이 문제 놓고 지금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목사님. 예.
0: 여러 가정들마다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이번 명절 통해서 작은 고모 가족 전도 잘하기를 중보의 용사분들 같이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명절에 작은 고모 가족 전도하리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군요.
0: 예, 귀하네요.
1: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0360번님.
0: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과 남편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 평화로운 말 저에게는 아주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 보렵니다. 저희 나약한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저희 가족 만나주세요.
1: 아멘, 아멘. 아멘. 아, 예, 쉽지 않지만 욱 사랑하니까 그만큼 그럼요. 욱하는 순간이 좀 잦지만 내 안에 계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한번 할렐루야.
0: 예, 우선은 네. 근데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욱한다는 거는 사실은 네. 사랑의 증거이기도
1: 그러니까,
0: 해요.
1: 그러니까.
0: 무관심한 사람이면 화낼 네. 일도 없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7902번님.
0: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시는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풍성한 열매에 맺는 만나를 주시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1: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일상에 감사하며 이 땅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한 주도 행복하세요. 아들 주님 만나주세요. 7057번님.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0: 아멘.
1: 목사님. 네. 3914번님.
0: 이번 한 주도 저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함으로 은혜 부어주시면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커스 워십입니다.

0: 전통 사극 시트콤 한습봉전 어머니 잠시 붓을 놓겠나이다.
1: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초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쓰는 아들 한습봉이와 떡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8월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집집마다 송편 빚고 차례 준비하느라 분주하였는데 우리의 습봉이는 웬일인지 서책 대신 주판을 앞에 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0: 습봉아, 이 애미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에이?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서책은 한 장도 넘기질 않고 주판 알만 튕기고 있으니 선비가 무슨 셈을 그리 열심히 하는 게냐?
1: 어머니, 보자는 지금 우리 가문의 추석 경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0: 추석
1: 있사옵니다.
0: 경제?
1: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외숙부 댁을 차례로 방문할 경우 예상되는 용돈의 총액과 이동 동선 그리고 식사 제공 여부까지 종합하여 올해 한가위의 수입 구조를 산출하고 있사옵니다.
0: 아니,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뵙는 일을 무슨 장사꾼 수입 계산하든 한단 말이드냐? 어른들을 뵈면 공손히 절을 하고 안부를 엽주는 것이 먼저지 뭐 받을 돈이나 세고 있다는 것이냐?
1: 아하, 어머니, 바로 그 용돈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사옵니다.
0: 아니, 무슨...
1: 작년에 큰아버지께서 소자에게 엽전 열랑을 주셨는데 듣자 하니 올해는 떡값도 오르고 쌀값도 오르고 저작거리 여탄계가까지 모두 올랐다 하지 않사옵니까?
0: 그래.
1: 그런데 만일 용돈만 작년과 똑같이 열량이라면 이는 액수는 같아도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진 것이옵니다.
0: 실질적인 가치?
1: 그러하옵니다. 어머니, 이를 일컬어 물가 상승이라 하옵니다. 가령 작년에는 엽전 한 양으로 약과 두 개를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약과 한 개 반밖에 사지 못한다면 소자 구매력이 무려 반 개나 감소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0: 아이고나.
1: 그러니 용돈 역시 물가에 맞춰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용돈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마땅하옵니다.
0: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게냐 그러면?
1: 소자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사온데 큰아버지께서는 13냥, 작은아버지 12냥, 외숙부께서는 평소 소자를 남달리 아끼시니 특별 성과급을 더하여 15냥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 사료되옵니다.
0: 특별 성과금? 네가 무슨 성과를 했다고 성과금이 붙는단 말이드냐?
1: 어머니, 성과라는 것을 반드시 학업으로만 평가해서야 되겠사옵니까? 소자, 지난 1년 동안 키도 컸고 밥도 잘 먹었으며 크게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였사옵니다. 이런 안정적인 성장세야말로
0: 안정적인.
1: 가문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성과 아니겠사옵니까?
0: 오라, 그러면 네 말대로 모든 것이 물가에 맞춰 올라야 공평하겠구나.
1: 그렇사옵니다. 역시 어머니께서는 경제의 이치를 단숨에 깨우치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0: 그럼 좋다. 공부량도 물가만큼 올리자꾸나. 작년에 논어 10장을 읽었으니 올해는 13장. 천자문 100자를 썼다면 올해는 130자. 집안 심부름도 하루에 두어 번 했으니 세 번으로 올리고 장작 펴는 일도 3할 정도 인상하면 되겠구나. 적정하지 않느냐?
1: 어머니.
0: 뭐?
1: 학업과 가사노동에 물가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0: 아니, 왜? 네 용돈만 오르고 네가 해야 할 일은 그대로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성적은 작년과 비교해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갔으니 네 성과급은커녕 용돈 삭감부터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 어머니! 성적은 단기 지표일 뿐이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잠재 가치를 함께 평가해 주셔야
0: 좋다,
1: 하는 줄 아옵니다.
0: 잠재 가치로 평가하자. 그러면 네가 장원 급제를 하면 그때 큰 폭으로 내가

0: 어? 큰맘 먹고 인상을 해주마. 어이, 됐냐?
1: 장원급제는 지급 시점이 지나치게 불확실하옵니다.
0: 그럼 용돈 대신 송편을 물가에 맞춰서 더 주랴. 작년에 10개 먹었으니 우리 13개 먹거라 그러며.
1: 송편 13개 약과까지 포함되는 것이옵니까?
0: 한숙봉아.
1: 아이고 어머니. 소자
0: 방금 매가 어디 있느냐 매가.
1: 방금 경제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지금은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듯하옵니다. 용돈 동결 기꺼이 받아들이고 명절에는 용돈보다는 어른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먼저 챙기는 검소한 선비가 되겠사옵니다.
0: 옳거니 이제야 사람다운 소리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 주판은 치우고 서책을 펴거라.
1: 예 어머니. 저
0: 또 뭐냐
1: 어머니. 혹시 큰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물가를 반영하여 주신다면 아 제가 그것까지 거절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가 아니겠어요.
0: 안습봉이 이놈의 새끼.
1: 아, 어머니 소자 공부하옵니다. 용돈도 동결하고 입도 동결하겠사옵니다.
0: 아, 예, 집집마다 요거 이제 계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하. 아, 올해는 큰 댁에서 얼마, 작은 댁에서 얼마.
1: 작년에 얼마 받았더라 생각해보면서 내가 아. 사고 싶은 것을 계산해보는.
0: 그렇지. 이번에 내가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좀 얼마 올라가지 않을까.
1: 아, 기대감.
0: 그렇죠.
1: 원래 네. 또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행복을 줍니다, 기대감.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녀들이 받은 용돈에서 엄마가 그 사촌들에게 준 용돈을 제하고
1: 아 공제 어. 원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0: 엄마한테 주고 남은 돈만 가져가는 게 맞다.
1: 아 그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오늘 한숙보 아이고 목사님 진짜 명절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니까 이 성과급을 주신다고 그러면 올해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상향을 해야 되는지 동결해야 될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삭감.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 예, 목사님 개인적으로 목사님 개척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1: 아 글쎄요.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아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에 또 이제 또 열매를 맺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예.
0: 아내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음에 이 성과급 스스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어떠신지 예 상향인지 동결인지 삭감인지 스스로 한번
1: 우리 주님은
0: 미실 짓고
1: 우리 네. 주님 좋은 분이시니까요. 네. 우리 모두에게 예. 자, 그런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이 습봉이는 용돈 생각할 때 네. 사실 명절 되니까 제가 되게 재밌었던 일이 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네. 여성분들 소그룹이 끝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나 생각했더니 네. 명절 얘기하느라고
0: 그렇죠.
1: 추석 얘기할 때는 며느리들은 할 말이 많으시다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 습봉이는 이 얘기하고 있을 때 또 강부인은 강부인대로 그렇죠. 또 명절 준비하고 있었겠구나 그럼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0: 예, 명절 준비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습봉이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요. 배꼽 잡았습니다. 예, 어차피 이렇게 말을 똑똑하게 잘할까 이 캐릭터가 진짜 우리 정경 목사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어떠한 말도 왠지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면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아하. 설득력 100이거든요.
1: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처럼 자, 습봉입니다.
0: 여러분 가정에 예 추석 준비 한번 나눠주세요. 샵9330 단문 오시면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구주를 찬양 손영진 사모입니다.

0: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0360번님께서
1: 저희 둘째 딸 다은이가 승봉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0: 그지만 그렇겠어요.
1: 이번 추석에 용돈 받는 것에 꽂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받겠지 상상하면서 계산하는 다은아 언제 철들래?
0: 다 그래요, 다. 요때 얘네들은 다 해가지고 또 뭐 사고 싶은 거 하나 사야 되니까.
2: 사실 이렇게 대놓고 네.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 추석 지나면 얼마 정도 생기겠구나라고.
0: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목사님 그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엄마 아빠 얘기 듣느라고 누가 이렇게 용돈 주면 아유 뭘 이런 걸 6살 7살짜리 아유 뭘 이런 걸 이랬던 기억이 나요.
2: 아 그렇군요.
0: 네. 자 그리고 우리 5277번님은요
2: 사천에 사는 중2 손자 승봉이가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로 친가에 갔다가 저희 집 외가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 목금토 주일까지 나흘 동안 공부를 못한다고 이 녀석이 다들 다녀오시라고 한답니다.
0: 자기 안 가고?
2: 네, 본인은 집에서 시험 공부하겠다고요. 공부도 좋지만 명절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언제 뵙겠냐는 애미의 설득에 할머니도 보고 싶은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 양가 할머니 집을 오기로는 했지만 여전히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투덜거린다는 저희 손자 이 승봉이 녀석에게 용돈 두둑히 줘야겠네요.
0: 목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2: 손주들과 네. 해피 추석이 기다려집니다.
0: 아, 근데 진짜 중간고사가 꼭 이렇게 추석 명절에 2학기 때는 겹쳐요.
2: 아.
0: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딱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이거든요.
2: 맞아요. 네. 미리 공부해놓으면 된다는 그런 쉬운 그런 진리가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도 와준다고 하니까 또 반갑네요. 그렇죠?
2: 예. 예.
0: 우리 4780번님은
1: 저는 이번 추석에 할머니가 될 예정입니다. 할머니. 산모인 효경이가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순산하도록
0: 아멘, 아멘.
1: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 뭐 떨리시겠는데요?
2: 예,
0: 네, 명절에.
2: 이번에 사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할머니 목소리를 냈지만 요즘에 할머니 되시는
0: 그럼요,
2: 분들은
0: 그럼요.
2: 사실 굉장히 젊으세요.
0: 그러니까 또 건강하게 예, 산모도 건강하게 아기도
2: 아멘.
0: 건강하게 예, 순산하시길 저희 축복합니다.
2: 아멘.
0: 네. 그리고 9734번님
2: 저희 집은 명절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웃지 않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찬송과 1절을 부름과 동시에 웃음이 터져서 참고 참고 결국엔 눈물까지 흘리며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도 주님 받으시겠죠.
0: 아유, 더 기뻐 받으시겠죠.
2: 그러게요. 예. 너무 분위기가 좋은 가정이네요.
0: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또 아버지가 갑자기 또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면 웃겨.
2: 못 잡고 잘.
0: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런 즐거운 시간들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 명절이 되면 막혀도 힘들어도 어르신들 뵈러 가던 젊은 시절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예. 아, 그렇다. 진짜, 그죠. 옛날에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2: 맞아요.
0: 많이 힘들었는데 요새는 진짜 갈 데가 없지. 예. 어르신 뭐 인사드릴 분도 다 돌아가시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2: 그쵸. 이제 찾아오겠죠. 누군가가
0: 네.
2: 아마 5249번님을 찾아오지 않을까.
0: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또 열심히 안 오거든요.
2: 꼬박꼬박 안 나요.
0: 네. 어머니, 이제 이번에.

0: 그 저기 오래간만에 그 연휴에 그 여행 다녀올게요.
1: 이놈들은
0: 다음 주에 저 끝나고 갈게요. 뭐 이런.
1: 그렇습니다.
0: 어쨌든 뭐 좋습니다.
1: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사연들 좀 이어가 볼까요? 8323번님.
1: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평안함과 형통함 주시고 아 남자분이시네요. 네. 아직 방학 중인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은이 동현이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만나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아 아내분이 방학 중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아 남편의 기도 아멘. 하나님 들으실 겁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극동 방송과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1124번님 사연 주셨고요. 그리고 2607번님.
1: 예. 어디 갔죠?
0: 네.
1: 어디 갔죠?
0: 2607번님
1: 많은 문자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0: 그렇습니다.
1: 2607번님은 기회되면 다시 만나기로 하죠.
0: 네. 제가 그 잘못 눌렀네요. 예, 여기 있다. 찾았다.
1: 아, 찾았습니다.
0: 네.
1: 2607번님 매일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제대 전에 마지막으로 복귀하는 우리 아들 장하다 이제 저녁까지 3일 남았네요. 오늘 복귀 후에 3일 뒤에 다시 오려니까 얼마나 복귀하기 싫은지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0: 아 마지막 제대하고 휴가할 때 끝나고 들어가는데 3일 뒤에
1: 다시 나오는
0: 다시
1: 거죠. 말 연휴가 마치고
0: 그러니까
1: 그냥 이렇게 보통 많이 하거든요.
0: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어차피 3일 뒤에 나올 거 그냥 저 그냥 여기서 좀 미리 땡겨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 안 되죠.
1: 그럼요. 근데 또 그 들어가면 또 좋아요. 들어갈 때는 되게 귀찮거든요. 가면 왜냐면 이 친구들하고 이제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인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0: 야 그래도 이번 추석은 또 같이 할 수 있겠네요.
1: 예,
0: 예. 애쓰셨어요. 예, 1533번님.
1: 2주 동안 앓았던 감기가 떠나간 듯 컨디션이 좋은 아침입니다.
0: 아이,
1: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추석 명절이 있는 이 한 주 내가 먼저 화평을 전한 자가 되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함께해 주세요. 주님의 만나를 받고 만나로 힘내서 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와 5073번님
1: 아.
0: 오늘 오프닝을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1: 예, 오늘의 예. 오프닝이 딱
0: 멋집니다,
1: 한 말씀에 들어있네요.
0: 그렇습니다. 자 명절이 오든 연휴가 오든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1: 예. 예.
0: 한 권 한 단어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참 신기한 것이
0: 네.
1: 하나님께서 명절을 잘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0: 네.
1: 이번 주에 읽어야 할 책은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 주에 네. 읽어야 할 책은 사실 방송 중에 다 읽으실 수 있어요.
0: 아, 네.
1: 오바디아서.
0: 오.
1: 한 장 21절짜리.
0: 네.
1: 딱 21구절.
0: 아, 이것도 한 단어 요약하나요?
1: 아, 요거, 요걸 뭐 요약할 게 없는데.
0: 그러니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디아서도 네. 한 단어 요약을 하는데.
0: 네.
1: 근데 이제 오바디아서는 워낙 짧으니까 주제가 너무나 선명해서 정확하게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이제 후보를 늘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후보와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네. 이 세 단어만 알면 오바디아서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후보. 내용상으로는 명백하게 오바디아서는 이겁니다. 에돔.
0: 에돔.
1: 에돔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다루고 예. 있는 책. 에돔이 멸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에돔이 멸망을 안 하고 있는데 이놈들 니네들 반드시 망할 거다. 이렇게 에돔 니네 반드시 망할 거야.
0: 네.
1: 라고 주시는 에돔 멸망에 대한 예언이 오바디아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바디아서 21절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그중에 한 10절 정도는 인용입니다.
0: 예.
1: 예레미야 49장 인용하는 것이 있고 네. 또 요엘서 일부 인용하는 것이 있어요.
0: 네.
1: 물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오바디아가 먼저 있었고 예레미야가 오바디아를 인용한 거다.
0: 오.
1: 요엘도 마찬가지로 오바디아가 먼저 있었고 요엘이 오바디아를 인용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예레미야서를 오바디아가 나중에 인용한 거다. 혹은 아니다. 예레미야도 오바댜도 공통으로 먼저 있었던 또 다른 글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인용하고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오바댜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기록 시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기록 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사건이 시작된 시점, 전승 시점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할 때까지를 살았던 분이시잖아요. 그럼 유다 멸망기에 살았던 예레미야 이라을 오바댜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오바댜가 먼저 살았던 사람이면 예레미야가 오바댜를 인용한 거겠고요. 오바댜가 유다 멸망 이후의 사람이라면 오바댜가 예레미야를 인용한 거겠죠? 자, 좀 말이 꼬여.

0: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바댜는 언제 썼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적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바댜가 언제 사람인가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오바댜서의 주제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바댜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는 때에 에돔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돕지 않았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고난의 때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재앙의 날 또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 고난의 날, 환난 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임했고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했던 시점을 어떤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바댜서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많은 분들은 거의 이제 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요거는 예루살렘 멸망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오바댜가 야, 니네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안 도와줬잖아. 니네는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경박한데 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진중하고요. 좀 이따 말씀 더 드릴게요. 어쨌든 예루살렘 멸망을 바로 이 예루살렘의 고난으로 본다면 오바댜서가 예레미야를 인용한 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BC 9세기의 여호람 때 예루살렘이 침공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바댜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환난 날이라고 한다면은 오바댜가 먼저 있고 예레미야가 오바댜를 인용한 게 되겠죠. 어쨌든 사실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할 때 일단 내용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에돔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맞아요. 번째 단어 에돔이었다면 두 번째 단어 이것도 후보죠. 에돔이 뭐가 문제냐? 그게 이제 예레미야와 겹치는 10절까지에서 나오는 건데 에돔의 문제 교만입니다. 교만. 에돔은 딱 교만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이 왜 교만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정학적으로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에돔이 지금 이제 현재 요르단 쪽 지역에 있는데요. 요르단에 물론 에돔보다 더 뒤에 그 지역에 생긴 나라지만 페트라를 나바테안 왕국의 유적이 있어요. 나바테안 왕국의 유적만 봐도요. 정말 천혜의 요새다 여기는. 여기를 공격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싶은 위치들이 있거든요. 에돔이 바로 그런 지형에 그 전에 있었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방어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유다가 공격을 당해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거든. 이렇게 방어가 유리한 지형행 때문에 교만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에돔이 지혜자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8절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지혜자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7절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돔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수완이 탁월한, 우리로 따지면은 서희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이 막 많았던 거예요. 외교적인 탁월한 지혜자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에돔은 너무나 교만했어요. 우린 괜찮아. 이 교만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았는가? 자, 오늘의 한 단어.
1: 한 단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0: 드디어 오바댜서는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바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주시려고 한 거예요. 방관입니다. 방관. 에돔의 죄악은 무엇인가? 에돔이 유다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은 방관했어요. 형제가 공격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도만 봤을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에돔도 그럼 바로 앞에 있는데 에돔 입장에서 유다가 무너지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공격을 이겨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에돔이 방관하지? 에돔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교만했어요. 에돔이 생각할 때 유다가 무너져도 우린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혜자들이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고 그 협상의 카드가 되는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방관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에 멀리 서서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저 예루살렘 놈들 잘난 척하더니 꼴보기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그리고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0: 공격하는 사람이나 방관하는 너나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방관이라는 말씀이 12절 13절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할 때 너무나 명백해요. 내가 하나님 나 잘못하지 않은 건데요. 내가 잘못하는 건 없는데요. 아니 뭐 내가 도와주면 좋지만 그래도 내가 일단 뭐 안 도와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 법은 선한 사마리아인 해법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나라 법은 도와주면 좋은 거지만 안 도와주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주는 건 자기 마음이죠. 내가 남을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살든 내 마음이다 라는 게 우리나라 법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방관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격하는 자나 방관하는 자나 똑같이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방관합니까? 남들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 그냥 내 일 아니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관하지 않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공동체라면, 공동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공동체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전역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여 있는 거죠. 공동체라는 건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방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를 깨는 제일 중요한, 제일 나쁜 마음이 뭐냐? 교만인 거죠. 교만. 에돔은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당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아니니까. 또 저런 사람들이 당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저들이 아니니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이런 저런 그런 사람들 다 당하고 나니까 내가 당할 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각계격파당하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사회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각계격파당하기에 참 좋거든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난 혼자서도 괜찮아. 내가 지형적인 이점이 있어서 나는 뭐 말씀도 자주 읽고 나는 혼자서도 기도도 많이 해. 나는 지혜로운 자. 에돔이 생각했던 딱 그게 그거예요. 지형적인 이점과 지혜로운 자들.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 내가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공동체가 없어도 돼. 저 사람들 어떻게 살든 아우 난 저 사람들 모르겠어. 지들 마음대로 살라고 해. 사단에게 그들이 이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겨도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나 혼자 잘 살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혼자서 일대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해요. 각계격파당할 겁니다.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형제들의 아픔, 우리가 이웃들의 아픔과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형제들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우리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바댜서 읽으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오늘 목사님의 해설이 그 성경 본문보다 더 길었어요.
0: 그렇죠. 본문은 아마 한 1분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지금부터 네. 읽기 시작하면 1분 안에 읽습니다.
1: 그렇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권 한 단은 오바댜 함께 나눴습니다.

0: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을 열어. 예.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1: 아멘.
0: 예.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번 주 주시는 약속 노트입니다.
1: 시편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0: 아멘.
1: 아멘. 우리들은 다 주님의 편지이고 주님의 전달자들 아니겠습니까?
0: 네.
1: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게 주셨던 그 감사한 일들을 또 전하는 자가 되는 거겠죠.
0: 아멘.
1: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명절에 또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감사거리들을 전하는 모든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시편 9편 1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충청권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야기. 세종이 완성해가는 행정수도의 꿈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국가 균형성장의 심장, 행정수도 세종,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8km, 직선거리로는 한 40km 정도 되는데 약 48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보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할 때 이 가이사랴는 누구를 가리키냐? 로마의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랴, 티베리우스 시저를 가리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영어로 시저, 우리말로 가이사라고 하는데 가이사라는 것은 이 로마 황제를 뜻하는 공식 칭호였습니다. 이집트의 황제,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칭호가 바로라고 하죠. 이 로마에서는 시저, 가이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저 샐러드 드셔보셨죠? 이게 바로 옛날에 이 가이사가 드시던 샐러드 스타일이다. 도시에 보통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이면 예를 들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말은 빌립보 왕이 세운 가이사랴 도시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 가이사랴 황제의 칭호를 붙이려면 적어도 이곳에 가이사를 숭배하는 웅장한 신전을 잘 지어야 합니다. 분봉왕이 보통 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해 이런 신전을 짓고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다

라고 종종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분봉왕으로 임명받은 지위를 더욱 안전하고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죠.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원래 뭐였느냐? 원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해서 파네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네아스. 이 판이라고 하는 신, 판신이라고 하는데 판이라고 하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목동과 가축,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판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반신은 뿔이 달린 사람, 하반신은 털과 발굽이 달린 염소의 모습을 한 반인 반수의 존재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죠. 가상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보면 여기에는 신비롭고 거대한 붉은 석회암 절벽이 있고 좌측 아래쪽으로는 깊은 수중 동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헤르몬산의 눈 높은 이 눈이 녹은 물이 지하 안반 틈에서 풍성하게 솟아나와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단강의 주요한 발원촌을 이루어 이 동굴로부터 요단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깊은 동굴의 물 웅덩이를 지상과 지하 세계, 이 하데스, 음부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생명의 근원인 물을 주관하는 이 빤신이 사는 빤신의 거처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빠네아스에는 이 동굴의 입구에 거대한 판신을 섬기는 신전을 짓고 판신을 숭배했었죠. 뿐만 아닙니다.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되면서 여기에는 또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 신화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신전도 들어섰죠. 또 정의의 여신 느메시스를 모신 신전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여러 신전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게 신전 종합단지가 된 겁니다. 자, 이 현재 남아있는 이 유적을 기초로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인데요. 현재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곳곳에 이 동굴 암벽, 붉은 암벽과 이 바닥에 흔적들, 유적들의 터들이 쭉 남아있는데 자,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신전이 세워졌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드나들었던 이 빤신의 거대한 뿐만 아니라 이 제우스신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는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이 갈릴리나 유대와는 구분되는 이두레어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방 사이에 속했죠. 자, 유대인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잡던 이 촌뜨기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저 위로 이 갈릴리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방문을 한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예, 이렇게 해서 이곳으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제자들이 볼 때 마치 라스베가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곳을 가면서 이 갈릴리의 촌구석만 보다가 우와, 충청도식으로 하면 우엄해 이러고서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지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이 먼 곳 이방 지역까지 올라오셨을까요? 먼저는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무리와 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표적과 이적으로도, 심지어는 하늘의 증거로도 믿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생명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한 새로운 사역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주실 생명의 떡은 이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여주듯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온 세상에 전파할 떡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한 복판에서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마음속에 감추어뒀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의 눈에, 여러분 방금 전까지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았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우아우아 하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왠지 좀 예수님이 이런 거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서두에서 언급했던 이 자아축소 현상을 제자들이 자기가 따르는 스승을 향해 느꼈을지 모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말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평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을 향해 세례요한이다 라고 하는 평가는 헤롯 왕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헤롯 왕은 다시 만나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소문만을 듣고서는 이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도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세례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부활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 때 올 것이라는, 부활한 몸,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 그대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전승, 전설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자, 모세를 능가하는, 모세와 대등한 선지자의 출현을 예고하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것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평가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저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큰 선지자나 인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오셔야 할 최종적인 구원자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조금 전 어마어마한 신전 복합단지를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질문의 방향을 제자들에게로 돌리십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가이사랴 빌립보의 화려한 광경에 취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돌직구 질문을 날리십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좀

당황스럽고 쭈뼛거렸을 것 같습니다. 쭈뼛거리고 있을 바로 그때 항상 제일 먼저 용기 있게 나서는 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용기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하튼 베드로는 항상 멋있는 거를 항상 먼저 해요. 항상 먼저 멋있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서 유령이다! 그리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베드로 혼자 뭐라 그럽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저도 걸어가게 하십시오. 아니, 멋지죠. 시작은 끝내줘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뭘 봅니까? 풍랑보다가 자빠지고 빠져가죠. 하여간 시작은 멋진 게 베드로입니다. 자, 이 고백은요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평생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고백을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원문을 보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에 보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제가 베드로의 고백이 멋지다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리스도라는 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마태복음 1장에는요 저자인 마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만 예수님을 진짜 그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을 기대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바로 당신이 우리가 고대하던 기름 부음 받은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영원한 다윗의 왕권을 성취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신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선포하신 독생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선포는요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친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며 일어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친아들, 내 아들이요.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인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음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었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벌벌벌 떨죠. 이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데 마침내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한번 터져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와서 배 위에 오르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마귀가 보고 벌벌 떠는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신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 호랑이의 새끼는 본질이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보다 못하니까 본질이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입니까? 아니죠.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동등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동등된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친아버지라 해서 동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빌레몬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낳았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게 아니죠. 원래 바울과 오네시모 둘 다 다 자란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중생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동등하게 함께 계셨던 성부와 성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작정하신 성부의 뜻에 성자가 순종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속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신 겁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두 분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 그러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 조금 전에 보았던 판신전,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마 황제의 신전, 헬라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신전 앞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화려하고 큰 신전 안에 있는 신들은 비록 멋져 보이지만 단지 돌로 깎아 만든 형상에 불과합니다. 눈 모양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 모양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죽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 엄청난 많은 웅장

찬양한 신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내어쫓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기적으로 먹이고 살리신 지금 내 눈앞에 베드로의 눈앞에 있는 이분이야말로 마지막 때 오실 구원자여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바르 그러면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16절에 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러면 반석과 같은 신앙의 베드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요나의 아들은 베드로를 인간적인 배경에서 부르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혈육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어 말하면 살과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lesh and bl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살과 피가 아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전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탐구나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이 과정을 쭉 추적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넘실대는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는 걸 보았죠. 또 풍랑 물결 위를 치니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 그분 앞에 벌벌 떠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떡 일곱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직면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제대로 고백하게 된 것은 그동안 베드로가 쭉 경험해서 결론적으로 자기의 인지적인 역량으로 경험으로 안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세상의 그 화려하고 거대한 것 앞에서 그저 별거 아닌 작고 초라한 분으로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도하지도 않고요. 별로 예수님이 믿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이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이 참되신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예수님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눈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나오죠. 그리고 조금 전에 겪었던 기적조차 잊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올바른 고백에 도달한 베드로도 나오죠. 자, 이 셋의 모습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참된 신앙은 완악함도 아니고 둔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피와 살,
곧 혈육이 아니라

0: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그 눈으로 참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고백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 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 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사람마다 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기억이든 부끄러운 기억이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선 자네가 무엇인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든 될 것이며 무엇이든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은 내게 없었던 길을 찾게 하고 진짜 사랑, 진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되도록 하는 시간, 바로 나를 새롭게 빚어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평안교회 이수원 집사입니다. 의자 등판에 들어가는 메시로 의자 부품을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 제품은 많이 오다가 떨어져서 힘들게 됐고 그로 인해 다른 바디필로우나 아기 이불, 가방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봉제공장 운영하고 계신 이수원 집사님을 만납니다.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1: 네, 저는 인천 평안교회를 한 6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평안교회 노은순 목사님은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목사님은 지금 새벽마다 9시간씩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

0: 기도하는 공동체 축복합니다. 이수원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저는 원래 정말 절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정말 아가씨 때도 절에 가서 일주일 한 달 동안 있을 만큼 절을 열심히 다녔고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잡고 다닐 정도로 절에를 다녔는데 작은 딸을 통해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을 알게 됐고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작은 딸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배 보시고 할 때 작은 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두개골이 금이 가서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교회 그 목사님이랑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6주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15일 만에 퇴원을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16년을 또 제멋대로 제맛대로 제 뜻대로 살겠다고 방황하다가 6년 전에 지금 다니는 평안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차 뒤에 앞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1: 아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에 106.9라는 게 숫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이제 남편이 있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극동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극동방송이 뭐 하는데요?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극동방송이 있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다라고 이제 남편이 설명을 해줘서 채널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 앱을 깔고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찬양이 정말 저 힘들 때 이 극동방송이 제가 숨을 쓸 수 있는 산소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0: 방송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방송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파를 땅끝까지 특별히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까지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1: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선교사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뭐지? 난 놈들만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전파선교사 하기 전에 방송을 듣는데 이 전파선교로 인해서 이 북한으로도 할 수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아 이렇게라도 하면은 동참을 할 수 있구나 협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족들 이제 딸 샤위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가족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파선교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정말 회사가 일감이 끊이질 않고 끊길만 하면 다른 오다가 또 들어오고 그게 또 끊길만 하면 또 다른 오다로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크신 체험을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복소리 오늘은 이수원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집사님처럼 전파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전파선교사역의 동역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송이야. 엄마는 송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가 정말 아윤이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윤이를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송이 품에 보냈잖아. 엄마는 이런 하나님을 송이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가 아윤이하고 상윤이 키울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편안하게 좀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 송이야, 엄마랑 같이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딸,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

0: 하나님은 나 앞에서 송이를 사랑해. 그러니까 송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빠는 간절히 기다려.
1: 사랑하는 큰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을 향한 격려의 말씀 이어집니다.
0: 네, 저의 기도 제목은 남편 김수진 단친정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 소리, 사위, 아윤이, 상윤이 모두 예수님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엄마가 누리는 평안을 같이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유엔오테크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내 뜻대로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이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는 믿음의 세월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만 놓지 않고 예수님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다면 나에게 힘이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인천 평안교회 이수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잠깐 물건만 찾아달라. 이것만 대신 전달해달라.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근 마약 범죄는 이른바 던지기와 같은 은밀한 수법으로 우리 일상 가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수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블레싱 코리아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함께 부흥을 꿈꾸는 더 블레싱을 개최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저자 이연후 목사님, 블레싱 코리아 대표 이강민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 저자 장재기 목사님, 시온의 대로 찬양팀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레싱 코리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열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 아산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천안중앙교회에서 천안 아산 44기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며 공감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천안 아산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가 10월 1일 금요일과 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영적 생명을 위한 특별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오메가 교회가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제4회 하늘문이 열리는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 만나교회 우미셸 목사님, 규장 여진구 대표,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 물맷돌 중앙교회 안호성 목사님, 팀룩워십 이영진 간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오메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목사나 전도사일 경우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사회선교센터 배대리집이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위치한 하늘문교회 콘서트홀에서 2026 배대리집 후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을 초청해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사랑, 베델의 집에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델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오늘은 제가 사자성어를 한번 좀 읊어보려고 합니다. 예, 거한사위라는 이 사자성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0: 거한사위. 네. 뭐 편안할 때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라 뭐 그런 의미인가요?
1: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를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뭐 쉬운 일이지만 사실 일이 잘 풀리고 굉장히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떠올린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0: 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대한 공격에만 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죠.
1: 맞아요. 네.
0: 그 사극이나 역사 관련 영화들 보면 많은 경우에 뭔가 작은 틈이나 방심에서부터 성이 함락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1: 네, 맞아요.
0: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성전이 완공되고 웅장하게 예배도 드렸습니다. 나라의 기틀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긴장이 풀려버린 탓인지 그때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을 위해 궁궐을 건축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0: 네, 물론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당장 이스라엘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1: 네네.
0: 하지만 그 한 번의 타협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하는 물꼬가 된 거죠.
1: 네네.
0: 결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 때문에 오랜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1: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매주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 생활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의 성취를 부러워하고 또 세상의 성공 공식을 은연중에 좀 받아들이려고 따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처음에는 작은 틈일지 몰라도 그것을 방치하다가는 성벽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큰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작은 틈을 오래도록 방치할 때 무너지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더욱 깨어있는 것, 작은 타협을 주의하고 끊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이 거한 사위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메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0: 아멘.